노양긴잠 두광시 하루의잠 그직무트 쇼롱 하브링 우드르 사이한 우짐쩌롱 함버다바나의 으흠스흐 아그 너이딩 헹글친 장글직 주우승 하스인동

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위글족 노래 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초원의 주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몽골동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그리움.

0: 네, 이것으로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에서는 먼저 24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18차 당대일에 인민군대의 위대한 변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행 코너에서는 고송 한종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반죽하는 도선 반평생을 뛰어넘는 300여 차례의 재회를 이루어내다 이 같은 제목으로 주경전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5.12 문천 대지진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말에 24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18차 당대일에 인민군대의 위대한 변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18차 당대회일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국가 발전과 안보의 전략적 요구를 파악하며 신시대 강군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인민군대를 영도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이에 대하여 고도로 개괄하고 논술했습니다. 신시대 10년간 인민군대의 위대한 변혁을 다음과 같은 세 개 방면에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 10년간의 강군 분투를 거쳐 인민군대는 총체적이고 혁명적인 재구축을 실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군은 당조항, 조항군사위원회와 습주석의 결책과 포치를 견결히 관찰하고 신시대에서의 당의 강군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단단히 틀어주며 정치에 의한 군대 건설, 개혁에 의한 강군, 과학기술에 의한 강군, 인재에 의한 강군, 법에 의한 치군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훈련과 전시 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신시대의 사명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해 인민군대 역사에 새로운 빛나는 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지난 10년간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가 전면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관철하고 고전 전군 정치사업회의의 정신을 관철하며 정풍정신으로 정치정돈 훈련을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기품과 기강을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가 한때 약화되었던 두드러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고 인민군대가 정치 기강을 회복하고 기품과 형상을 다시 수립하였으며 정치 생태와 정신 면모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인민군대의 조직 형태가 총체적으로 재구축되었습니다. 국방과 군대 건설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체제적 장애, 구조적 모순, 정책적 문제에 비추어 국방과 군대 개혁을 대대적으로 심화하고 인민군대의 영도 지휘체제, 현대 군사 역량 체계, 군사 정책 제도를 재구축하여 군사위원회의 총괄하에 전구에서 작전 지휘를 책임지고 군종별로 군대 건설을 책임지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정리의 작전 역량을 주체로 하는 군사 역량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군사 정책 제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민군대의 진섭 능력과 실전 능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전투력이라는 이 유일하고 근본적인 표준을 확고히 수립하고 사업 중심을 전시 대비와 전투회로 결연히 귀착시키며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힘써 틀어주고 고수준의 전략적 진섭 및 합동 작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러 방향, 여러 분야에서의 군사투쟁을 통일적으로 강화하고 외부의 군사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대만 독립분열세력에 대한 진섭을 발휘하고 변방수호투쟁, 해상권리수호, 반테러 및 안정유지, 긴급재해구조, 감염병 예방퇴치, 평화유지 및 항행호위, 인도주의 구원과 국제적인 군사협력 등 중대한 임무들을 수행해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진척이 뚜렷이 빨라졌습니다. 군사 일원의 현대화, 군대 조직 형태의 현대화, 군사 인원의 현대화, 무기 장비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투를 위한 후방 보장 사업을 적극 건설하며 무기 장비의 현대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자주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며 인민군대의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였고 정보화 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으며 전략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둘째, 인민군대의 위대한 변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

실천을 지도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국방과 군대 건설의 각 분야, 각 방면의 전 과정에 관철시켜 강군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습근평 강군사상은 강대한 진리의 역량과 실천의 위력을 과시하였는 바, 이는 인민군대가 군대를 강화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자 신시대에서 강군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과학적인 지침과 행동강령입니다. 셋째, 인민군대의 위대한 변혁은 전군이 더욱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잘 나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은 당이 강대한 인민군대를 영도하여 건설하는 역사적 결정체이며 습주석이 신시대 강국, 강군의 위대한 사업을 이끌면서 개척해낸 것입니다. 인민군대는 지난 10년간의 분투 과정에서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걷는 확고성과 자각성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습근평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관철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하고 정치에 의한 군대 건설, 개혁에 의한 강군, 과학기술에 의한 강군, 인재에 의한 강군, 법에 의한 치군을 견지하며 투쟁, 전시 대비, 건설을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고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의 융합 발전을 견지해 2027년에 이르러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도록 확보하고 2035년에 이르러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현세기 중엽에 이르러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전면적으로 건설함으로써 보다 강한 능력과 보다 확실한 수단으로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총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유명한 고성 한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룡과 대파산이 둘러싼 가운데 한수강이 흐르며 형성된 띠 모양의 분지에 자리한 한중은 한강과 가릉강 두 수계를 품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요관 륙사와 풍관 문화, 수많은 륙사 문화 유적 그리고 륙대 명인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어 한중을 찾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물산, 강남을 방불케 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한중은 서북의 강남이라 불리는 한강 중류의 빛나는 보석입니다. 한중은 과거에는 남정이라 불렸습니다. 전국시기 초나라가 한강 중류에 군을 설치하고 한중이라 이름한 이후 오늘날까지 그 명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206년 류방이 항우로부터 한중왕에 봉해져 남정을 도읍으로 삼으면서 한중은 한 왕조의 발상지로 되었습니다. 한중에 도착한 류방은 훗날 동쪽으로 진군하여 초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뜻을 품고 단을 쌓아 한신을 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겉으로는 한중에 안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초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류방은 황제 오른 뒤 국호를 한우로 정했습니다. 한중에는 현재도 고한대와 배장단, 운마지, 장량미를 비롯한 한나라 시기에 많은 요족이 보존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한대와 배장단, 운마지는 모두 기원전 206년 류방이 한중에 주둔하던 시기에 남긴 요족입니다. 고한대는 송나라 때부터 수많은 정자와 루각이 세워졌습니다. 대표적인 건물로는 망강루, 경음당, 경호지, 세심정, 청휘정, 중림각 등이 있습니다. 장량면은 동안 후기 장로가 초한 상글 가운데 한 사람인 장량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입니다. 약 14,000평방미터의 넓은 부지에 북방 공전 양식의 건축물과 남방식 정원을 함께 조성해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실을 따라 정자와 루가 전각이 조화를 이루며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사당 입구에는 청색 벽돌로 쌓은 산문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뒤로 9개의 정원이 이어집니다. 삼청전과 대전, 백석정, 수서루 등 여러 건물이 차례로 배치되어 장관을 이룹니다. 삼국시기 한중은 위나라와 총나라가 치열하게 다투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황충은 정군산에서 하호연을 격파했고 조은은 한강가에서 조조의 군대를 물리쳤으며 료비는 스스로 한중왕을 칭했습니다. 제갈량 역시 한중에서 8년 동안 주둔하며 북부를 6차례 단행했습니다. 그는 조위를 증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234년 오장원의 군행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제갈량은 유언에 따라 정군산 기슭에 안장됐습니다. 현재도 그곳에는 모후묘와 제갈량을 기리기 위해 세운 모후사가 보존되었습니다. 고대의 대표적인 전장이었던 한중에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전쟁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계적인 기적으로 평가받는 포사잔도는 가장 먼저 건설됐고 규모도 가장 크며 사용기간도 가장 긴 잔도입니다. 포사잔도 남쪽에는 성문이라 불리는 인공터널이 있습니다. 한나라 초기에 건설된 이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터널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나라 이후에도 성문은 여러 차례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과정을 거쳐 복원됐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성문 대비 건설되면서
대부분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현재 조성된 성문 수립 풍경구에서는 댐과 포사잔도 그리고 옛 잔들을 본따 새롭게 만든 잔들을 함께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잔도 주변의 바위에는 한나라 이후 료대 관리와 문인들이 남긴 수많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부는 잔도의 개통과 복원에 관한 기록이며 일부는 료행기와 방문 기록문입니다. 서부에 위치한 한종은 강남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웅장함과 강남의 수려함이 조화를 이룹니다. 네, 지금까지 고성 한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1: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0: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반죽하는 두 손, 반평생을 뛰어넘는 300여 차례의 재회를 이뤄내다, 이 같은 제목으로 조경전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19년 조경전은 강서 평양에서 계획 가게를 운영하던 중 우연히 가족찾기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기쁨과 슬픔은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그 순간 더 많은 기산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 벽에는 수많은 실종자 전단이 빼곡이 붙어 있었고, 그런 매를 직접 편집한 실종자 찾기 영상을 정해진 시간에 올렸습니다. 또한 시골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며 얼마 남지 않은 단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족 찾기 자원봉사자 조경전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먼 곳까지 이어졌고, 손에는 산과 마을 곳곳이 뿌리 내렸습니다. 어느새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온라인 이름 소미주가 가족을 찾아드립니다의 주인공으로 됐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조경전은 생업보다 가족 찾기를 우선하여 영상 편집을 독학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전국을 누볐습니다. 반죽을 하던 도소는 결국 300여 차례에 이르는 반평생의 리뷰를 끝내는 재회를 이뤄냈습니다. 장마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래된 고리와 개 가게에는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올해 47세인 조경전은 반죽하는 일을 8년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 가게는 강서송 평양시 상리현에 있으며 그 역시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 작은 동네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곳은 오히려 그의 활동이 시작되는 중심점으로 됐습니다. 2019년 어느 여름밤, 그는 우연히 가족 찾기 프로그램 기다리고 있습니다의 한 장면을 시청했습니다. 수천리 떨어져 살아온 가족이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본 그는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조금이나마 저분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는 가족 찾기 자원봉사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30평방미터도 채 되지 않는 그의 가게 안에는 실종자 전단지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가출한 동생을 찾는 사람, 길을 잃은 아이를 찾는 부모, 수십 년째 부모를 찾아 헤매는 사람까지 사연도 다양했습니다. 전단지는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호하게 살해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가장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첫 2년 동안 의뢰자들의 절박한 사연 하나하나가 조경전에게 묵은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빵기술은 가족 찾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련 자료들을 보며 스스로 방법을 익히고 때로는 선배 자원봉사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람을 찾는 일은 묵묵히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이었고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경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가족을 찾는 의뢰가 들어오면 작은 단체 대화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투리나 좀 흉터 같은 특징을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호남송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호남송 자원봉사자나 경찰관을 초청해 함께 분석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범위를 넓혀갑니다. 가족을 찾는 데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직접 걷고 묻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이란 단순히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한 희망이라도 직접 찾아 나서는 행동입니다. 조경전은 찾으러 가는 곳이 반드시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실종 가족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직접 가면 적어도 가능성은 생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가족 찾기 활동 3년째 되던 해에 그는 공식 인증을 받은 실종자 찾기 지원관으로 되었습니다. 원래 유아용품을 판매하려던 계정 이름도 소미주가 가족을 찾아드립니다로 바꾸었으며 그 이름을 새긴 야구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습니다. 길에서 그 모자를 본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찾아주는데 돈을 받습니까? 조경절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들여 활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흔이 넘은 나이에 영상, 화면 조난, 자막 삽입 등 편집 기술까지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상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잡하고 단순하지만 나름의 요령이 있습니다. 인물은 반드시 눈에 띄어야 하고 글자는 최대한 간결해야 하며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는 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만든 화려하지만 투박한 실종자 영상 대부분이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올리자 조금씩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그는 첫 번째 성공을 거뒀습니다. 호준호는 30여 년 만에 친정을 찾았습니다. 당시 전국 9개 성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녀의
가족을 찾고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경자는 그녀의 사투리가 자신의 고향 근처 사람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종자를 찾는 일은 말 그대로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의 가장 큰 비결은 반복이었습니다. 호준호의 영상을 수없이 다시 보고 계속해서 올린 끝에 마침내 그녀의 옛 옷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호준호는 병상에 있는 외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을 떠나 귀주성으로 갔다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고 표준어도 할 줄 몰랐던 그녀는 기차를 잘못 타 하남송에서 내리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오문이 되신 가족을 찾기를 이어받으며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본명인 호진호를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 전 재산을 쓰고 세상을 떠났으며 두 오빠는 수십 년 만에 막내 료동생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조경자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는 회상했습니다. 저도 상봉 현장에 있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가족을 찾아주었다는 사실이요. 60대가 된 그분은 바닥에 주저앉아 목나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매일 내 집은 어디일까를 생각했던 것이고 가족들은 우리 막내는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를 걱정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한 번의 상봉은 또 다른 출발의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인 오영홍에게는 2002년 실종된 총각 언어장애인 이모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2021년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조경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조경전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경찰서에서 DNA를 채취하도록 권했고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직접 운전하여 찾아가 어머니의 DNA까지 채취하도록 도왔습니다. 가족들조차 희망을 잃어갈 무렵에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마침내 그 이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 찾기 봉사는 그의 생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이후 세 곳의 분뇨 판매점 가운데 두 곳을 정리했고 계획하게 운영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실종자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그는 일을 멈추고 먼저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아내와 자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정말 여러 번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저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가게를 정리할 때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이제 그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가족과 다시 만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시 힘이 생깁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가족 찾기는 점점 더 쉬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제자리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으며 누군가는 조경전 같은 자원봉사자가 문을 두드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그는 300여 가정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달려간 험한 길과 낯선 말 하나하나는 모두 다음 재회의 밑거름으로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는 한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작은 계획하기 주인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건넨 가장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5.12 문천 대지진 기념관으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2008년 5월 10일 사천성 문천현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 중의 하나로 조난자가 많았고 수많은 가족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일어섰습니다. 군인, 의료진,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름 모를 이웃들이 소를 구하며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인간애의 기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5.12 문천 대지진 기념관은 바로 그날의 기억과 회복의 여정을 담은 공간입니다. 기념관은 지진의 진앙지였던 문천현에 위치했으며 2011년 5월 12일 지진 발생 3주기를 맞아 공식 개관했습니다. 총 면적은 약 5만 평방미터, 전시 건물은 지진 당시 무너진 학교의 옛터에 씌워졌습니다. 그 자체로 기억의 장소이자 시간이 멈춘 교실이 된 셈이죠. 전시는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대지의 분노, 지진의 발생 원리와 당시의 지질 변화를 보여주는 과학 전시 공간입니다. 지진 당시의 뉴스 화면, CCTV 영상, 현장 음성이 제한돼 관람객들은 마치 2008년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 듯한 현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흔적, 희생자와 생존자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실입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조된 아이들의 사진, 구호 물품, 손으로 적은 편지 한 장이 말없이 그날의 고통을 전합니다. 벽면에는 이웃이 소를 구했다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문장은 비극 속에서도 인간이 보여준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재건의 길입니다. 이 구역은 문천과 주변 지역이 어떻게 표 속에서 다시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새로 세워진 학교, 병원, 다리, 그리고 복구에 나선 사람들의 사진이 전시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학교로 들어가는 장면은 다시 피어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합니다. 마지막 구역은 룡원의 벽. 이곳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천장의 빛이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리면 그 이름들이 마치 별빛처럼 반짝입니다. 그 빛 속에는 누군가의 딸, 아들, 친구, 선생님이 있고 그들의 삶이 이곳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단지 슬픔을 기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재해를 넘어선 희망과 교훈의 공간입니다. 관람의 끝에는 재해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어 지진 발생 당시 대피 요령과 구조 절차를 직접 체험해보며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 11일 재해 방지의 날에는 이곳에서 추모식과 함께 생명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기념관의 바깥에는 여전히 당시 붕괴된 학교 건물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 후로 하얀 비둘기 조형물이 날아오르는 모습은

고통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 앞에 서면 누구나 잠시 말을 잃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곳은 단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잊지 말고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12 문천대지진 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좋은 사람은 일생 평안하여라.

0: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코너에서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가수 화천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0년생 화천우 가수는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적 감각을 키워왔습니다. 2013년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로 대중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5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 순간 전국 대중음악계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록, 일렉트로니, 오페라, 심지어 시와 연극의 감정선까지 음악에 녹여내며 화려한 퍼포먼스와 섬세한 감정 연출로 관객을 몰입시키죠.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입니다. 그의 음악 세계를 대표하는 첫 번째 곡은 바로 제촌입니다. 이 곡은 영화 오공전의 주제곡으로 그가 무대 위의 손오공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결정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전통적인 중국 경극의 창법, 현대적인 랩, 그리고 고음격대의 폭발적인 무대로 스스로의 한계와 싸우고 세상에 맞서는 령원의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손오공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의 노래죠. 네, 무대 위에서 그는 마치 진짜 손오공처럼 음악이라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내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요입니다. 네 곡은 화천우의 음악 인생 중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인간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그는 자신의 콘서트에서 좀 이 곡을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위로입니다. 혹시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노래는 화려한 편곡 대신 잔잔한 피아노와 현악이 이끌어가는 섬세한 발라드로 그동안 강렬한 록 사운드로 익숙했던 그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가사는 우울증과 내면의 고통을 겪는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내가 다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담담히 던집니다. 이 곡은 발표 직후 국내 SNN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팬들이 댓글로 그의 노래가 나를 살게 했다고 고백했고 의료기관에서도 우울증 환자를 위한 심리 음악 치료 사례로 활용될 만큼 큰 사회적 공감을 얻었습니다.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원기는 전망계획이 시작의 해에 각 지에서 현지 실정에 맞춰 도시재생의 재반 업무를 추진하고 도시 고품질 발전을 견인해 현대화 이민도시를 적극 건설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 노년사회 보상 수준이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양로 서비스 시설망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1: 각지에서 8일 건군절 경축 활동을 개최해 혁명 요전자를 계승하고 국민의 정을 결집했습니다.
0: 중동 주재 미국 대사관들이 지역 긴장 정세 고조를 경고했습니다.
1: 뉴스에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서기는 도시 재생을 고품질로 추진하는 것은 도시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민 도시 리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이민에게 수요를 묻고 방법을 묻고 효과를 묻는 원칙을 견제하여 도시 재생 재반 오물을 심층적이고 세밀하며 실속 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성취감, 행복감, 안정감을 꾸준히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원기는 전망계획이 시작의 해에 각지는 이민도시는 이민이 건설하고 이민도시는 이민을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견제하며 현지 실정에 맞춰 도시재생의 재반 오물을 추진하고 도시 고품질 발전을 견인해 현대화 이민도시를 적극 건설하고 있습니다. 상해 황포구 반송원로 가도 시민신촌주민구에서 주민 주궁리 씨는 거주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조공리 씨는 새로 지은 가옥에 목욕탕도 있고 정원도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올 7월 상해시를 고찰할 때 습금형 정서기는 조공리의 가정을 방문하고 주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서기는 사소한 일이라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며 대중의 생활은 가정의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대사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소기는 당장은 도시 사업을 깊이 중시하며 혁신적이고 살기 좋고 아름다우며 탄력성이 강하고 모명하며 지혜로운 현대화의 이민 도시를 건설할 것을 제기했고 도시의 로후 주택 단지를 개조하는 것은 그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낡고 초라하며 공용 주방과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던 과거에서 지금은 집집마다 주방과 화장실을 따로 갖추고 엘리베이터와 화원을 함께 사용하는 반송원로 가도 시민신촌 주민구는 그동안 주거지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상해시 주택관리국 부국장 랭호경은 변기에서 주방 위생까지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중들의 관심사를 초자리에 놓고 도시재생, 기층서비스 등 민생사업의 뿌리를 두며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낡은 주택단지에 대한 개조는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제고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15차원기는 전망계획기간 전국적으로 착공하고 개조한 도시 로후주택단지는 11만 5천 개, 완전한 지역사회 건설 개조를 실시한 지역사회는 5천 개에 달해 고품질의 도시 생활 공간을 형성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종자산투자사 책임자 관봉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주택과 도시농촌 건설부와 함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도시가스, 급수, 배수, 난방 등 지하 배관망의 건설과 개조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1,600억 원의 자금을 배치해 관련 도시 지하 배관망 건설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안정적 생활을 확보했습니다. 량완 주거 수수는 인민 도시 리념을 실천하는 기본적 요구이고 회복 탄력성이 강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인민 도시의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도시 재생을 통해 도시 탄력성을 제고하고 도시 생명선의 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시의 홍수와 침수 재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연간 령아 은천시는 해면 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은천시 금봉구에 위치한 욕수 공원을 지하 조수 기능을 갖춘 복합형 공간으로 개조해 도시의 침수 배출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공원의 생태를 확보했습니다. 은천시 도시관리국 시정공정관리처 주임 도령군은 겉으로 보면 하나의 작은 공원과 주차장에 지나지 않지만 사실상 5만 7천 립방미터의 비물과 오수 조수를 조절하는 단지라고 말했습니다. 강원할시의 해당 조수 조절 단지는 도시의 침수 현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건설은 도시 재생 행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 각지는 스마트 도시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는 한편 관리 고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고품질 생활을 창조했습니다. 웅하는 도시 컴퓨팅 센터를 핵심으로 하는 도시 도내 체계를 한창 구축하고 있고 강소, 섬소 등지는 인공지능을 통해 주택단지의 관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고가 가능한 스마트 도시는 대중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제공할 것입니다. 올 5월 우리나라 첫 국가급 도시재생 전문계획인 도시재생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계획은 도시재생의 시간표, 임무서와 로종도를 명확히 하고 주요 지표 10개, 중점 과업 23개를 제기했습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부장 진혜상은 민생공정면의 중점은 좋은 집을 건설하고 도시로후주택단지를 지속적으로 개조하며 완전한 지역사회를 다그쳐 건설하고 도시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종합교통체계를 보완하고 도시생태계를 복원하며 고품질의 생활공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건설하고 도시로후주택단지를 지속적으로 개조하며 완전한 지역사회를 다그쳐 건설하고 가도와 공장구를 개조하기까지 혁신적이고 살기 좋고 아름다우며 회복탄력성이 강하고 모명하며 스마트한 현대화 이민도시의 건설은 행복한 생활에 대한 대중들의 추구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정석에는 이민도시는 이민이 건설하고 이민도시는 이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곳이므로 도시 건설은 반드시 살기 좋은 것을 좃자리에 두고 가장 좋은 자원을 이민에게 돌려야 합니다.
0: 민정부와 전국 로령 판공실이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국내만 60세와 그 이상 로령

0: 그리고 매달 받는 양도금으로 고기와 쌀도 살수 있고 생활 형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로 서비스 시설망은 가열차 거진해졌습니다. 2025년 말까지 전국에서 보유한 각종 양로기구와 시설은 39만 5천 개에 달합니다. 각지는 유효사회 자원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로서비스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성 지남시 육교구는 30여 년간 운영해온 유치원을 종합양로서비스센터로 개소했습니다. 청교구 보화가가도 당사업위원회석이 장명은 양로서비스센터는 생활자립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노인과 생활자립이 다소 어려운 노인들을 모두 상대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테면 자녀가 낮에 집에 없으면 센터에서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녁에 데려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 위탁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부 재활 훈련도 제공합니다. 2025년 말까지 전국의 노년 보조 식당은 8만 개, 매일 접대하는 노인은 연인 수로 300만 명에 달합니다. 2025년 전국에서 운행한 관광 열차는 2,485편, 격지 양로 인수는 연인 수로 8천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한편 국가로년대학은 전국 로년교육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79만 3천 개 학과 지원을 자원하고 연인 수로 2억 6천만 명이 학습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방은 양로산업 모델을 모색하고 다차원 다양한 양로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이 아름다운 노후 생활을 누리게 했습니다. 섬서성 보계시 위빈구 민정국 부국장 류빈은 실버 경제 차량을 중점적으로 장대시키고 양로 서비스 체계를 승격시키며 특색 실버 브랜드를 내오고 실버와 소비의 새로운 업태를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화 양로 보급을 다치고 양로에 관한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전역 양로와 격지 양로가 협동 발전하는 현대 실버 경제 체계를 전면 구축해야 합니다.
1: 전국 여러 지역에서 최근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해 8일 건군절을 경축하고 혁명 유전자를 계승하며 국민의 정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종호기민 해방군 건군과 남창 8일 봉기 99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8일 단방 계열 기념 행사가 1일 남창 8일 봉기 기념관에서 가동되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남창과 모한도 지역의 연동으로 진행된 남창 봉기 직전의 결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되돌아보았습니다. 8일 단방 계열 행사는 11월까지 계속되며 단방단은 20여 개 도시를 방문해 사료와 요물을 접수하며 고솔사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남창 8일 봉기 기념관 보관장은 혁명 유전자 자원을 잘 보호하고 계승하며 활용하여 혁명 선배들의 정신이 새로 정에서 우리의 분투의 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군절을 앞두고 신강 보강시 위문 모내소분대는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을 갖고 해발 4,000m 이상의 고온 병룡을 찾아 그곳에 주둔한 모 부대 일선 장병들에게 훌륭한 위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보강시 모내소분대 대원 왕효동은 노래와 춤으로 보강 인민의 깊은 정을 장병들에게 전달해 모두가 설산 고원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하려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두 학생 대표가 감사 편지를 낭독하며 변방을 지키는 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보강시 학생 대표 여구연은 해방군 아저씨들이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니 매우 감동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들은 제 마음속의 영웅이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심히 학습하고 실력을 키워 어른이 되어서는 이들처럼 조국에 보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서성 훈주시 오대현 남여천 팔로군 본부 예토에서 퇴역 로병들은 경쾌하고 웅장한 혁명 전통 가요를 부르면서 파란만장했던 그 시절을 소환했습니다. 오대현 로병 합창단 장소래 부단장은 우리가 혁명 예태에서 혁명 가요를 부르는 것은 군 생활의 세월을 다시금 되새기고 혁명 선열들을 추모하는 한편 노래로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영웅에게 경의를 갖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0: 려녕, 길림, 흑룡강, 내몽골 네개 성과 자치구가 손잡고 추진한 전국 최초의 다지역 도시 축구 리그인 동북 슈퍼리그가 한창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원 미만의 입장권 한 장이 려녕 경기구에서 무려 76억 원에 달하는 전사슬 연동 소비를 견인하며 동북 지능이 일조는 소비의 새 엔진으로 부상했습니다.

0: 구성했습니다. 이를 저녁 동북 슈퍼리그 6라운드에서 대련팀이 홈장에서 개서팀과 맞붙어 4대 0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6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련 사업한 축구장은 만석을 이루었고 티켓 한 장 구매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티켓 한 장으로는 심양도시권의 41개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티켓 한 장은 또 전 도시에서 통용되는 소비복지권이기도 합니다. 경기기간 심양시 전역에 료식업, 숙박업, 목욕업 등 업계 매출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심양시 류극빈 부시장은 경기 개막 이래 전시의 루저 관광객이 4,0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라운드 동북 슈퍼리그에서는 총 8개 출전 도시가 참여했고 가장 비싼 티켓 가격이라도 19.9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런 저렴한 가격의 티켓 한 장이 수십억 규모의 소비를 견인할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서민 친화성이 있습니다. 심양 서탑 먹거리에서 가게 주인 심가 씨는 5만 원으로 경기의 서민 투자장이 되었습니다. 심가 씨는 동북 슈퍼리그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닭갈비를 사러 오는 팬들이 많다며 그 효과는 현재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족발 브랜드 창시자 손려려 씨는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하고 경기 인기를 활용해 브랜드 판매량을 약 15% 향상시켰습니다. 손려려 씨는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며 지금은 꿈꿀 필요도 없이 실질적인 참여자가 되어 수익을 도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축구 경기가 진정으로 방문객 유입에 따른 경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산업의 소득 증대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심양 경기장 밖 경기 관람지의 루석 축구 팬은 436.9만 명에 달했습니다. 심양시 류극빈 부시장은 이번 경기는 인기와 동시에 소비를 끌어오고 자신감도 높여주었으며 더 중요하게는 전반 도시의 활력을 안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련영성 전역에는 상권, 야시장, 공원, 문화관광단지를 두루 아우르는 866개 경기장 밖 경기 관람지가 들어섰습니다. 6개 핵심 경기일 기간 전성체 이 현장의 직접 매출은 10억 9천만 원, 전체 련영성 전사슬 연구한 소비 견인액은 76억 원에 달했습니다. 련영성 상무청 곽빈 부청장은 동북 슈퍼리그가 몰고 온 것은 단기적인 소비 증가뿐만 아니라 산업융합, 시장 주체, 도시 브랜드,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면에서 장기적인 진작 가치를 형성해 련영이 지속 가능한 소비의 새 동력을 육성할 수 있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1: 자연자원부 국가림업조원국 중국해경국 해남송 이민정부가 8월 1일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 관리 방법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대해 일상순찰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제때 조사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지난해 9월 공원은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 설립을 비준하고 관리기구를 정비하며 자연보호구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독 집법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반관리 조치의 관찰을 확보하고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건설과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연자원부 남해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 황화매에 따르면 풍반생물 다양성을 갖춘 황암도 린근 해역의 녹색 바다 고북이, 대왕소라, 긴 트리다크나, 붉은 트리다크나 등 여러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1급, 2급 보호야생동물로 분류된 생물종이 94가지에 달하고 세계자연보호연맹 멸종위기와 쥐약종인 나르마게량 가오리, 혹부리 청줄 나비고기 등도 있어 보호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료회한 데 따르면 황암도 산호초 생태계는 암석을 형성하는 산호 13과 36속 13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코 북부의 면적이 1.8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초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 역내의 조산 산호 평균 피복률이 38.8%에 달하고 수많은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남해국 국장 뢰파는 관련 국가의 불법 조언과 빈번한 무단 침입 행위는 황암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9월 중국이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설립한 후 관련 국가의 무단 침입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황암도 산호초 생태계의 보호 가치는 아주 큽니다. 산호백화 현상, 요해 생물 폭발, 열대 조기압 비해, 그리고 일부 국가 불법 행위와 무책임한 행위 등 원인으로 현재 산호초 생태계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국제협력국 시장 진단홍에 따르면 관리 방법은 16조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리기제, 보호관리조치, 법률책임 등을 중점 교정했습니다.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설립한 후 우리나라는 엄격한 보호관리와 필요한 생태 복원을 시행해 황암도 산호초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진단홍은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엄격히 보호하고 비준이 없이 어업, 채굴, 산호초, 산호, 들이다크나 등을 채취하거나 해양 희귀종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해남 자유무역항의 첫 활용 1호 원자력 발전 설비인 화능창강 원자력 발전 2기 프로젝트 3호 설비 1호기가 전년 말에 연결됐습니다. 관련 프로젝트가 생산에 투입되면 연간 발전량이 180억 킬로와트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연간 1160만 톤에 달합니다. 해남 자유무역항의 첫 활용 1호 원자력 발전 설비인 화능창강 원자력 발전 3호 설비는 우리나라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3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을 채택했으며 여러 대표적 안전혁신 설계를 탑재했습니다. 화능창강 원자력 2기 프로젝트 생산기획부 담림주임은 원자력 전력 생산 관리 시스템은 자주적 통제가 가능한 원자력 발전 디지털화 기술 생태를 통해 원자력 전력 생산을 경험 주도에서 데이터 주도로 전환시켰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전에 료닝 장하 1기 공정 등 4개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비준했습니다. 그중 절강 금칠문 원자력 발전 2기 프로젝트와 광동 태평령 원자력 발전 3기 프로젝트가 활용 1호 2.0 버전 시범 프로젝트로 확정했습니다. 중국 핵공업 그룹 유한회사 활용 후속 기종 부총설계사 오우상은 활용 1호 2.0 버전은 자주적 혁신과 전반 협동을 통해 3대 플러스 선진 압수 원자로 발전 원자력 발전 기술을 선보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총체적 동등 경쟁 수준을 전면적 동등 경쟁 부분적 선도 수준으로 격상시킨 중대한 대표적 성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활용 1호 단일 설비조의 연간 발전량은 100억 도에 달하며 이는 100만 이상 인구를 보유한 중형 도시의 1년간 생산 생활 전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석탄 감축량이 연간 300만 톤,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연간 900만 톤 이상에 달합니다. 오우상 주임은 활용 1호를 개발하고 건설하는 과정에 상하류 기업을 600여 개 견인함으로써 완전한 산업사슬 공급체를 형성하고 중국 제조산업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표했습니다.
1: 이스라엘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 이란에 대한 중대군사 공격을 비준하려 하지만 관련 계획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예안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이란의 특정 에너지 시설에 대해 종밀하고 제한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1단계 초기 공격에 참여시키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중동주재 여러 미국 대사관이 8월 1일 주의보를 발표하고 중동지역의 긴장정세가 갈증 고조될 수 있으므로 중동에는 미국 국민은 항공편 취소 등 상황에 대비해 현지를 떠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아랍연합주장국, 이라크, 오만 그리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모두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주요 내용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아라그치 부장이 8월 1일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과 토익이 외교부장과 통화했습니다. 아라그치 부장은 통화에서 모험적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미국에 경고하면서 이란은 국가 주권과 안전, 영토 완전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고 모든 침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8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6월 18일 양측이 달성한 미국-이란 양해각서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고 이란 항구와 상선에 대한 해상 봉쇄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이란 각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무장부대는 방어성 공격을 지속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오늘은 스타링크 사용 권한을 더 많이 원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언론이 7월 31일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관원들로 우주 탐사 기술 회사 스페이스X 창시자 앨런 머스크를 설득하고 우크라이나 군이 스페이스X 산하 위성 인터넷 시스템 스타링크를 통해 러시아 경내에 탄도미사일 발사 장치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면 러시아는 스타링크와 유사한 저궤도 위성 시스템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이 7월 31일 보도한 데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겨울철 전에 러시아 탄도미사일 발사 장치를 정확하게 타격해 러시아의 겨울철 공세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을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28일 미국 국회에서 연방 의원들과 회담을 진행하고 스타링크를 통해 러시아 경내 목표물을 타격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초에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비슷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참의원 군사위원회 위원 마이크 론즈는 우크라이나가 중장거리 무기 시스템의 타격 정확도를 높이려면 스타링크를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보다 타격 정확도를 높이기를 원하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를 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월간지 애틀랜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요구를 고려할 것이라고 표했지만 구체적인 승낙은 없었습니다. 머스크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접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현재 백악관과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 스페이스X사는 모두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에 따르면 미국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에 대해서 이동조를 줄이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많은 스타링크 사용 권한을 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나토 정상회담에 한 약속을 뒤집고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요격탄을 생산하는 권한을 우크라이나에 아직 부여하지 않았다고 비유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가 영내에서만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에 우크라이나 군이 장거리 무인기로 국경을 넘어 타격을 가하려면 정확도가 낮은 기타 항법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 기업 점화 회사의 공동 창시자 중한 명인 제니스 슈틸레만은 국경간 공격 무인기가 스타링크 시스템을 장착하면 러시아 미사일 위협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이는 공격수를 직접 타격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러시아는 영내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도 스타링크와 비슷한 저궤도 위성 시스템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개발 회사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련 위성 시스템이 스타링크와 못지않고 일부 면에서 스타링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외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위성 시스템의 이름은 려명 위성군입니다. 올 3월 이미 16매 위성을 발사했고 향후 몇 년간 위성 수가 900매에 달할 것입니다. 려명 위성군은 올해 말 테스트를 진행하고 2027년 상업 운행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타링크 사용 권한을 더 많이 원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겠습니다.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남방 국가의 현대화에 중요한 계시를 제공하는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여러 도전에 부딪힌 유럽의 경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오늘 사효종 법관님이 그 주문서를 현장에 갖고 나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사법봉사센터 방문기록부가 왜 법정주문서로 불리우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 네, 그러죠. 사법봉사소 방문기록부는 그늘레 관할군의 주민과 간부들이 주동적으로 전화를 걸어오거나 법정을 찾아오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반영한 법률 요구, 법률 문제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다수는 소송에 들어가지 않은 분쟁이나 문제들입니다.
3: 우리는 이 문제들을 모두 기록해두었습니다.
2: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은 2021년 7월 2일 우리 마을의 한석이가 전화로 반영한 문제입니다.
1: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2: 네, 맞아요. 네, 맞아요.
1: 시간, 방문자, 방식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네요.
2: 그렇습니다. 마을의 합작기업이 민박을 경영하기 위해 용자를 하려면 마을의 보증이 필요했는데 이때 기업은 역보증을 제공했죠. 하지만 농촌의 많은 간부들은 이런 보증, 역보증 업무를 처리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1: 이런 단어들을 아예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2: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마을 간부는 자신이 서명을 해야 할지, 도장을 찍어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한편 성과는 또 내야 되겠고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 그 고민을 터놓았던 거죠. 그는 우리 법정에 시간을 내 해당 문제를 분석해주고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1: 네, 또 기록이 있네요.
2: 아, 네네.
1: 답방인 셈이죠.
2: 네, 그래요. 우리는 기록부를 보고 나서 그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역보증 방식을 명시한다든가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든가.
1: 사실 이 법정 주문서는 농민들이 사법면에서 부딪힌 의문과 난제들을 기록해두고 하나씩 해결해드리는 것이었네요.
2: 네, 피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다가 모순과 분쟁이 법정에 제기되어 우리가 나서 해결해야 할 때는 이미 격화된 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모순과 분쟁의 실마리는 사소한 일에 불과합니다. 다만 오랜 시간 누군가가 지도를 해주지 않고 해결 방식을 알려주지 못해 문제가 불거졌을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동적으로 다가가 대중들의 법적 수요를 대하고 제때 법률 도움을 제공하면 많은 소송과 분쟁을 피면할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두 분께서 제작 현장까지 나와 이런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 사상 해석인 한진봉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4: 그럼 계속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미래 발전으로 볼 때 전면적 의법 치국은 우리가 국가의 미래 발전을 계획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면적 의법 치국을 견지하고 법치 중국 건설을 추진하는 전략적 과업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건설하며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의 보완을 향후 5년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주요 목표와 과업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럼 이 목표와 과업을 둘러싸고 어떻게 전면적인 의법 치국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5: 法律的生命力在于实施 法律的权威也在于实施 法令行则国治 法令迟则国乱 各级国家行政机关审判机关检察机关是法律实施的重要主体 必须担负法律实施的法定职责坚决纠正有法不依执法不严违法不究现象坚决整治 以权谋私，以权压法，徇私枉法问题，严禁侵犯群众合法权益。
2: 방금 들은 내용은 습금평 종석이가 2014년 9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창립 6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법령이 시행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법령이 느슨해지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는 이 말은 잠불원 술사에 나오는 말로 법령이 제대로 시행될 때 나라가 안정되고 법령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잠불원은 동한 철학가이자 정론가인 왕부가 편했습니다. 술사 편에서는 법령이 시행되면 나라가 다스려진다는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매우 생생한 예를 들었습니다. 동한 효명제 시기 형주에서 무제를 선발했습니다. 무제는 수제를 의미합니다. 명제가 형주의 무제를 불러 형주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제는 형주에 큰 도적이 9명 있는데 현지 관리들이 수차 잡아들이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답했습니다. 명제는 무제가 관할하는 지역에 도적이 창궐하다는 사실을 알고 관할 지역에 도적이 나타나는데도 잡지 못하니 어찌 무제라 할 수 있겠냐며 대노했습니다. 도적도 잡지 못한 자가 어찌 훌륭한 인재로 선발될 수 있냐는 것이죠. 명제는 즉시 무제에게 곤장 수백 대를 데리고 관직을 박탈한 뒤 자사와 태수에게도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열흘 만에 도적이 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왕부는 이 사례를 통해 도적을 소멸하는 것은 엄명한 법령에 달려있지 잦은 사면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즉 도적을 근절하려면 엄격한 법이 필요하지 반복된 사면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대사를 살펴보면 역대 왕조마다 법을 엄하게 집행한 훌륭한 신하와 현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포청천으로 불리는 송나라 명신 포승은 서단주군 재벽이란 시를 남겼습니다. 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맑은 마음은 다스림의 근본이요 바른 도리는 수련의 필수이니라. 훌륭한 나무는 마침내 대돌보가 되고 단단한 강철은 갈고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창고가 가득 차면 쥐와 참새 기뻐하고 풀이 다 사라지면 토끼와 여우 근심하네. 사책의 가르침이 있거늘 후손에게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도록 하라. 이 시는 관리로서의 포성이 법을 엄하게 집행하고 백성을 위해 정의롭고 강직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 교수님의 멋진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까지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6: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7: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6: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7: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6: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7: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6: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남방 국가의 현대화에 중요한 계시를 제공하는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7: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연맹 애국전선 소속 싱크탱크인 지트보 사상정치학원 원장 이스마일 마다는 중국 공산당의 105년 분투 과정은 한 나라가 국정의 차관에 실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이끌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시를 제공했습니다. 아프리카 민족연맹 애국전선 소속 싱크탱크 책임자인 마다는 중국 공산당의 국정 운영 경험을 장기적으로 연구했습니다. 2025년 3월 복건성에서 열린 제2회 무의론단에 참가한 마다는 현지의 농촌과 기업, 과학연구기구에 심입해 고찰과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과 함께 중국식 현대화를 둘러싸고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발전은 현대화 도시 건설일 뿐만 아니라 일반 농촌의 발전 변화와 인민 생활의 지속적 개선에서도 체현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농촌과 지역사회에서 기층 당 조직은 제때 대중의 수요를 요해하고 자원을 군중들이 가장 수요하는 곳에 정확하게 배치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인민중심의 발전 사상은 각종 정책이 진정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올 5월 탄자니아에서 중국 공산당과 남부아프리카 6자매당 대화회의에 참석한 마다는 중국과 남부아프리카 국가와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간부 양성, 현대화 건설, 정당 관리 등 이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마다는 오늘날 갈수록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리해하고 중국의 실천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크게 개변시켰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중국 방안을 기여했습니다. 마다는 자체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중국 공산당은 한 정당이 끊임없이 자신을 주시하고 문제를 지정하며 시대 발전에 적응해야만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연간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연맹 애국전선과 중국 공산당은 간부 양성, 국정 운영과 사상 리론 건설을 둘러싸고 효과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쌍방의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아프리카 민족연맹 애국전선의 집권 능력을 강화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마다는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빈곤 해탈 경험의 계시를 깊이 관심했습니다. 중국 짐바브웨 농업협력시범촌, 중국 윤초지원기술 프로젝트 등은 현지의 농업 생산력의 향상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현지의 청년과 여성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발전 경험이 말해주듯이 빈곤 해탈은 단기적 구조가 아니라 발전의 내생 동력을 끊임없이 증강해 실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국 53개 대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짐바브웨의 블루베리, 아보카도 등은 무관세 정책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마다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는 더 많은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산업 승격을 추진해 원자재 수출을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광범한 발전 도상국과 함께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 것은 글로벌 남방 국가와 함께 발전하고 번영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언약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도전에 부딪힌 유럽의 경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유럽동맹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4분기 유로존 경제가 온건하게 회복되면서 통화 압력이 다소 완화했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충격을 거친 후 유로존 경제는 점차 성장이 무기력하고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난국에서 벗어나 침체의 그림자에서 한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럽 동맹의 경제 회복은 여전히 여러 도전에 직면했으며 회복 기반은 확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들어 유럽 경제는 먼저 상승세를 긋다가 안정을 유지하는 궤적을 그렸습니다. 연초에 시장은 유로존 경제가 온건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2월 말 중동 전쟁이 발발한 후 에너지 공급이 긴장세를 타고 석유와 가스 가격이 치솟는 등 영향으로 유로존 경제 성장이 갑자기 냉각되고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에 따르면 올 1·4분기 유로존의 GDP가 전월 대비 제로 성장을 보였고 동기 대비 성장폭이 0.5%에 그쳤습니다. 경제 성장이 부진하는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이 달마다 높아지면서 유로존의 통화 팽창률이 유럽 중앙은행이 설정한 2% 목표를 돌파하고 5월에 한때 3.2%까지 상승했습니다. 베렌베그 은행 수석 경제학자 호르그 슈미디는 중동 정세의 류출 영향 때문에 유로존의 경제 회복은 새로운 위험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럽동맹위원회 경제 담당 위원인 발티스 동브로브스키스는 유럽은 중동 전쟁에 따른 침체 충격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은 6월 11일 유로존의 3대 핵심 금리를 모두 2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2023년 9월 이후 처음 금리를 인상한 것이고 중동전쟁이 새로운 에너지 충격을 촉발한 후 처음 중요한 통화 정책 조정을 진행한 세계 주요 중앙은행입니다. 연중에 들어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에 따르면 올 6월 유로존의 통화 팽창률이 2.8%로 하락했습니다. 유럽동맹위원회의 7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 가격 상승에 대한 기업의 얘기가 4월에 높은 수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향후 12개월간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얘기도 가열층 하락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표면적으로 수치가 회복했지만 유로존 경제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충격, 지연 충돌의 류출, 내부의 구조적 모순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성장 전망은 밝지 못합니다. 외부 환경 면에서 중동 정세의 미래 추세가 주요 위험 부담이 됐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해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에너지 공급의 중단 위험 부담이 고조되면 통화 압력이 재차 고개를 들 것이고 경제는 여전히 속도를 잃을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 경제학자 베르트 콜레이는 중동 정세에 지속적이고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한 유로존 GDP는 온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회원국의 경우 성장 동력의 분포가 불균형적입니다. 올 2, 4분기 GDP 수치를 발표한 회원국 중 아일랜드는 3.9%라는 전월 대비 성장률로 선두를 달렸고 리트바는 1.7%, 스웨덴은 1.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벨지크와 오스트리아의 성장률은 꼴찌로 모두 제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주요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2,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모두 0.2% 증가하고 에스파냐는 0.7% 증가했습니다. 핵심 대국의 성장이 부진한 것은 지역 회복 기반이 탄탄하지 못함을 반영합니다. 아일랜드에 대량의 다국적 기업이 모였기에 경제 수치는 기업 자산의 재편, 지식 재산권 이전 등 다국적 회계 활동의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파동이 흔히 비교적 큽니다. 아일랜드를 제거하면 유로존의 2, 4분기 경제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3%로 떨어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로존의 성장 얘기를 제약하는 구조적 고질병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생산성이 낮고 감독관리가 복잡하며 기술 혁신이 느린 등 요소가 총체적 경쟁력을 제약하면서 유로존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누실될 위험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두리안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체가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혈당이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롤러코스터식 변동이 뇌를 바보로 만든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두리안은 확실히 에너지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과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총 에너지와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리안의 혈당 생성 지수는 49로 저혈당 생성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두리안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 후 다시 빠르게 떨어뜨리는 현상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식후 혈당 반응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 능력이 그에 따라서 변화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리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정익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이야기 시간에서는 네, 한흥미 씨의 글 어른이 되어서 보니 알 것 같다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원수 불구 근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소박한 목표가 주는 큰 행복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네,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80년대 유명 영화 작품의 주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인생길 우리 함께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결정에서는 중국식 현대화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끊임없이 추진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혁개방 과정에서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식 현대화에는 개혁개방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개혁개방이 없이는 중국식 현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내적 요구로서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지 않으면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 그리고 새로운 한 차례의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여 우리는 철저한 개혁개방으로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토대, 국정운영과 사회발전 간의 상호부응을 끊임없이 추진해야만 중국식 현대화에 강대한 원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개혁개방의 심화를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5개 중대 원칙의 하나로 삼은 심각한 의거이자 당조항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 기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정에서는 6가지 필연적 요구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식 현대화가 직면하고 있는 정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괄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또렷이 제시했으며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지니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조명했습니다. 첫째,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정운용체계와 국정운용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는 현 시기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보상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

0: 있게 한다는 것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찰하고 우리나라의 조여 사회 모순의 변화에 독잘 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고품질 발전이 중국식 현대화의 선차적 과업이라면 체제 및 기재 개혁의 끊임없는 심화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하여 새로운 발전 이념을 제시하고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고 우리나라 발전의 전반적 국면에 관계되는 심각한 변혁을 적극 추진해 옴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 끊임없이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현식이 새로운 발전 이념으로 고품질 발전을 인도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와 여러 가지 걸림돌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이러한 장애와 걸림돌을 효과적으로 혁파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실현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셋째,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인민 중심을 견지하고 현대화 건설의 성과에 따른 혜택이 전체 인민에게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서방의 현대화와 구별되는 뚜렷한 징표이기도 합니다. 18차 당대회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인민 중심을 견제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조여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데 량완 요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식이 공동 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함에서 우리는 리익 관계의 심층적인 조정과 관련되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했으므로 인민이 더욱 충실하고 더욱 보장적이며 더욱 지속 가능한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인민의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데 부응하는 제도적 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화해야 합니다. 넷째,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탄탄 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식이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과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아지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존엄한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복잡한 모순과 문제를 방지하고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며 위험과 위기를 안정과 기회로 능란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개혁에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행적인 개혁으로 각종 위험 변수에 대응하며 완비된 국정 운영 체계와 강대한 국정 운영 능력으로 전진 도상에서 부딪히는 온갖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야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끈.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배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한흥미 씨의 글 어른이 되어서 보니 알 것 같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수필 공모전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퇴근길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까 생각하며 천천히 동네길을 걷고 있었다. 하루의 끝이라 그런지 공기는 약간 차고 마음도 고요했다. 문득 집 쪽으로 고개를 들었는데 평소엔 어둡던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이 낯설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다.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불 하나 켜지는 듯 했다. 오랜만에 무엇인가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아, 이거다. 불빛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평생을 용접사로 살아왔다. 번쩍이는 불꽃 사이에서 허리를 굽히며 묵묵히 가족의 생계를 이어왔다. 그 손끝에서 튀던 불씨들은 어쩌면 우리 삶을 밝히던 작은 등불이었을지 모른다. 야속한 세월은 아버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무리한 노동 끝에 허리에 문제가 생기고 허리와 다리에 남은 후유증으로 지금은 쉬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예전처럼 걷기조차 쉽지 않은 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어쩌면 지금 쓰는 이 글은 세월 속에 묻혀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꺼내 바라보는 일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고마움을 비로소 글이라는 작은 목소리로 전해본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왔어? 얼른 손 씻고 나와. 오늘은 또 뭐 마시는 거 하셨어요? 대답이 없다. 대신 구수한 냄새가 나를 반긴다. 오늘도 아버지는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수술을 받은 뒤로 늘 입맛이 없다고 한다. 예전에는 밥상 앞에 앉으면 순식간에 많은 량을 비우는데 요즘은 가장 좋아하던 고기조차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꾸준히 차려놓는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재살거리며 맛있게 밥을 먹는 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술만은 꼭 그러지 않는다. 그나마 즐기던 술맛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나는 점점 살이 찐다. 그만큼 아버지의 웃음을 더 넉넉하게 채울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살을 찌울 것이다. 밥맛이 없는 아버지가 유일하게 많이 들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긴 하다. 금요일 저녁이면 우리 집 아래 양꼬치 집으로 향한다. 마치 루틴처럼 아버지의 주방 해방에 나를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사회에 나가 힘겹게 시간을 견디며 조금씩 자리 잡은 이야기까지 아버지 삶이 고스란히 담기는 시간이다. 어릴 적 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아버지는 늘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였기에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다. 회식을 하고 늦게 돌아오면 엄마가 좋아하는 양꼬치를 사오고 잠들었던 우리를 살짝 깨우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때는 단지 늦게 들어와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까봐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우리 가족이 마주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는다. 입맛이 없는 날에도 아버지가 양꼬치 집에서 허기를 채웠을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시간과 마음을 나눈 기억 때문이었음을.
요즘은 쉬는 날이면 아버지와 함께 아침 시장에 나선다. 운동 삼아 간다고 하지만 정작 장바구니에는 늘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담겨져 있다. 길게 늘어선 몇점 사이로 퍼지는 생선 냄새와 채소 내음, 상인들의 구수한 호객 소리가 아침 공기를 데운다. 그 사이를 느릿하게 걸으며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눈을 반짝인다. 늦잠을 포기하고 일찍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시장 한복판에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나란히 끄는 아버지와의 시간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지니까. 물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사주는 따뜻한 햄버거 덕분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의 밥 주걱 같은 손이 이렇게 많은 것을 들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장바구니 두 개, 봉지 세 개, 그리고 나의 마음 한 켠까지 말이다. 아버지의 손에는 여전히 용접불꽃에 대인 흉터가 남아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으로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하루를 묵묵히 잡아왔다. 이제는 그 손이 용접기 대신 낚싯대를 잡는다. 평생 일 말고는 재미없다고 하던 아버지가 요즘은 낚시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다. 강가에 앉아 찌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좋다고,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며 웃으며 말한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 아마도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 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게 아닐까 싶다. 한평생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버텨온 그 손이 이제는 고요한 물 위에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가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다리도 그렇고 이젠 용 아니야. 그 말을 들 때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곤 했다.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병이 아니라 훈장이에요. 제가 깎지는 못해도 감사패 하나 만들어서 직접 드릴게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는다. 예전에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보이던 아버지가 요즘은 조금 여려 보일 때가 있다. 아니, 어쩌면 전에도 강한 척만 하다가 지금에서야 그 여린 속내를 조금씩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식탁에서 나를 기다리는 모습,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 침대 곁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긴 모습, 동네 정자에 앉아 롱구를 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하며 아버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다는 알 수 없다만 그 자리마다 묵묵히 남겨진 고요와 침묵을 통해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픈 몸을 감추고 우리에게 짐이 될까 조마조마하는 그런 조용한 쓸쓸함이 스며있는 듯하다. 그 모든 모습에 서린 쓸쓸함까지 느끼며 손을 맞잡고 함께 밥을 먹고 가끔은 시장을 같이 걸으며 아버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아버지 손에 선명한 용접 불꽃이 남긴 상처 자국, 그리고 그 손으로 일궈온 모든 날들이 이제는 나와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빛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진다. 아버지가 출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혼자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이어트도 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좋을 것만 같은데 이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다. 간만에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했다. 식탁 위에는 아버지의 담금주가 점점 줄어들겠지. 시장의 상인들은 단골을 하나 잃겠지. 양꼬치 집은 금요일마다 우리 자리를 기억하겠지. 하지만 아버지의 알뜰한 손길과 함께한 기억은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차가워져도 떠난 자리의 허전함을 살며시 덮어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곁에 서서
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가장 든든한 하루를 만들어 간다. 어른이 되어 보니 이제야 알 것 같다. 그 평범한 하루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따뜻하게 비추는 불빛이었다는 것을.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원수 불구근화입니다. 멀원 물수 안일 불 구원할 구 가까울 근 불화로 만들어진 원수 불구근화는 먼 곳에는 물은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라는 뜻으로 먼 곳에 있으면 급할 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한비자는 전국시대 말 한나라 사람으로 법가 사상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는 인이 어질고 이로움을 근본으로 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유가 사상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내린 인물로서 법으로 다스려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서고 통일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가 사상을 무조건 비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는 전쟁이 끊기질 않았고 소수 권신들이 군주의 농구와 귀를 피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바람에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한비사는 이러한 혼란이

이에 이니마 내세우는 것은 군주의 지위를 낮추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지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비자는 군주가 강력한 법을 제정해 권위를 되찾고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한비자, 설림상편에는 한비자의 이러한 사상을 잘 보여주는 고사가 실려있습니다. 전국시대 초 중원 일대의 제나라와 진나라는 땅이 넓고 비옥하며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다른 한 나라인 초나라는 장강회하류역 일대의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수십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강국이었습니다. 초나라는 중원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며 인근 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반면 로나라는 중원 지역에 위치했었지만 주변국들의 침공을 자주 받는 약소국이었습니다. 로나라가 제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나라 왕 목공은 두 아들을 진나라와 초나라에 보내 벼슬을 하게 했습니다. 두 강국과 친교를 맺어놓으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나라 대부 리서가 목공을 찾아가 영문을 물었습니다. 왕께서 두 왕자를 진나라와 초나라의 권리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진나라와 초나라는 모두 강대국이다. 내 두 아들을 그리로 보낸 것은 우리가 위험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그게 아니라면 두 왕자를 그곳 멀리까지 보낼 이유가 있겠느냐? 목공의 말에 리서가 대답했습니다. 진나라와 초나라는 강대국이 틀림없습니다. 그러오니 더욱 우리 로나라에 바랄 것이 있겠사옵니까? 두 공자는 그곳에서 대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와의 우위를 기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나라와 초나라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어렵게 내린 자신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리서가 못마땅해진 목공은 대노하며 말했습니다. 어째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들의 군사력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에 리서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월나라는 물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그리하여 그곳 사람들은 모두 헤엄에 능합니다. 우리 로나라의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목숨이 다급한 상황에서 월나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익사 직전의 사람을 구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나라 사람이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 하더라도 물에 빠진 로나라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이 났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불구 근화. 바닷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먼 곳에는 바닷물로 이곳의 불을 끄지는 못합니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강하다고는 하나 제 나라가 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두 왕사를 보냈다고 해서 멀리는 초나라와 진나라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원수 불구 근화라는 고사상에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먼 곳에는 물은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라는 뜻으로 먼 곳에 있으면 급할 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소박한 목표가 주는 큰 행복.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외로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방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해합니다. 누가 봐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들조차 글쎄요라는 반응을 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잠시 두고 생각한 뒤 행복, 가족의 건강 이 두 단어를 인생의 목표로 꼽곤 합니다. 네, 좋은 말이긴 한데 이는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높은 단계의 인생 목표입니다.

그래서 행복, 건강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목표가 우리의 자존감을 오히려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가치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과 연동되어 자존감이 변화됩니다. 내 자존감을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함수 분자는 성취, 분모는 목표가 됩니다. 목표에 비해서 얼마나 성취했느냐 정도에 따라서 자존감의 계기판 바늘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우리는 목표인 분모보다는 성취를 나타내는 분자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성취하면 나는 더 근사하게 느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비록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취를 통한 자존감 상승이 의외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취했는데도 자존감이 내려가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지? 그동안 잘못 살았나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문제는 성취를 이루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성취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목표, 즉 가치관을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 건강과 같은 추상적인 인생 목표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측정이 불가능하니 그 값이 무한대나 0인 셈입니다. 부모 값이 무한대나 0이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성취해서 분자 값을 올려놓아도 자존감 계기판의 바늘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허무함마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소박한 목표가 주는 큰 행복에 수긍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소박하고 재미있는 목표도 함께 쉬어보고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80년대 유명 영화 드라마 작품의 주제곡 4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듣고는 이 곡은 예, 드라마 사조 영웅전의 주제곡인 철혈단심입니다. 이 곡은 80년대 향한영상음악의 최고 걸작입니다. 전통 오락의 운치와 현대 권현악 편곡이 오래됐으며 선율은 창망하고 공활하여 순식간에 사막 호강의 풍경을 펼쳐냅니다. 예, 남녀 이중창은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부드러워서 호걸의 기상과 남녀 간의 다정한 정서가 서로 어우러집니다. 가사는 호강의 다툼, 나라에 대한 책임, 그리움의 정서를 하나로 녹여내며 단순한 남녀 사랑의 틀을 넘어섰습니다. 이 노래 작곡은 동양 고전적 분위기와 대중음악의 강한 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80년대에 방송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여러 세대에게 무협 영상 주제가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80년대 향한 영상 음악의 높은 창작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 작품입니다.

네, 이 곡은 영화 수갑을 찬 여행자의 주제곡 타령입니다. 네, 시대적 흔적이 짙게 배어있는 우리나라 특색의 영화 삽입곡입니다. 서북 민요의 특징을 살린 선율은 아득하고 깊은 정서를 품고 있습니다. 네, 영화는 혁명가들이 온갖 시련을 딛고 신념을 지켜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전우를 보내고 길을 떠나내라는 가사는 네, 겉으로는 리베를 노래하지만 그 안에는 참고 견디는 책임감과 아쉬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곡 전체는 슬퍼도 절망적이지 않으며 격정적인 외침 대신 소박하고 잔잔한 선율로 인간 사회성을 전합니다. 간결한 편곡이 목소리의 무게감을 주며 전후간의 리뷰를 가해서 한 세대가 함께 고난을 헤쳐나간 세월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네, 42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으며 불려내려온 명곡입니다.

네, 이 곡은 영화 탑건의 주제곡입니다. 전형적인 80년대 유럽 미국 신시사에서 팝 음악입니다. 네, 공허하게 느껴지는 신시사에서 음색과 서서히 고조되는 선율은 로맨틱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곡은 톰 크루즈가 출연한 공중전과 로맨스 장면에 올리며 푸른 하늘의 전투기, 연인의 이별 장면과 선율이 깊이 결합되었습니다. 네, 가사는 뜨겁지만 잠시 스치는 사랑을 담고 있으며 가창은 깊고 긴 여운을 남깁니다. 전자신사이저 편곡은 80년대 서구 대중음악의 상징적인 음색을 보여줍니다.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뒀고 이 곡은 아카데미 최우수 오리지널 송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파된 뒤 청중들에게 서양 현대 영상음악의 매력을 선사했으며 80년대 서구 영화 명곡의 대표작입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익숙한 노래는 바로 영화 선생님의 향기의 주제곡 오제 다스입니다. 네, 부드럽고 느긋한 팝 발라드 스타일로 선율의 흐름이 매끄럽고 네, 따뜻합니다. 네, 곡은 옛 명곡을 매개로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세월이 흘러가는 아쉬움을 노래합니다. 편곡은 간결하며 피아노와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네, 카렌 카펜터 특유의 낮고 섬세한 목소리가 은은한 그리움의 슬픔을 자아냅니다. 영화는 한 교사가 수십 년간 교육의 길을 지켜온 이야기를 다루는데 네, 이 삽입곡은 세월의 무게를 드러내고 네, 지나간 아름다운 날들을 회상하게 합니다. 80년대 유미 음반 자료가 국내 유입되면서 네, 거리 곳곳에서 빠르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격렬한 극적 대립 없는 네, 섬세한 정서적 공감으로 국경을 넘었으며 한 세대가 서양 대중음악을 처음 접하는 인문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기는 전망계획의 시작의 해에 각 지역 현지 실정에 맞춰 도시재생의 재반 업무를 추진하고 도시 고품질 발전을 견인해 현대화 이민도시를 적극 건설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 노년사회 보상 수준이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양로 서비스 시설망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1: 각 지역 8일 건군절 경축 활동을 개최해 혁명 유전자를 계승하고 국민의 정을 결집했습니다.
0: 중동 주재 미국 대사관들이 지역 긴장 정세 고조를 경고했습니다.
1: 뉴스에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서기는 도시 재생을 고품질로 추진하는 것은 도시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민 도시 리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이민에게 수요를 묻고 방법을 묻고 효과를 묻는 원칙을 견지하여 도시 재생 재반 오물을 심층적이고 세밀하며 실속 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성취감, 행복감, 안정감을 꾸준히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의 시작의 해에 각지는 이민도시는 이민이 건설하고 이민도시는 이민을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현지 실정에 맞춰 도시 재생의 재반 오물을 추진하고 도시 고품질 발전을 견인해 현대화 이민도시를 적극 건설하고 있습니다. 상해 황포구 반송원로 가도 시민신촌 주민구에서 주민 주궁리 씨는 거주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조공리 씨는 새로 지은 가옥에 목욕탕도 있고 정원도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올 7월 상해시를 고찰할 때 습금형 정서기는 조공리의 가정을 방문하고 주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서기는 사소한 일이라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며 대중의 생활은 가정의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대사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소기는 당장은 도시 사업을 깊이 중시하며 혁신적이고 살기 좋고 아름다우며 탄력성이 강하고 모명하며 지혜로운 현대화의 이민 도시를 건설할 것을 제기했고 도시의 로후주택 단지를 개조하는 것은 그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낡고 초라하며 공용 주방과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던 과거에서 지금은 집집마다 주방과 화장실을 따로 갖추고 엘리베이터와 화원을 함께 사용하는 반송원로 가도 시민신촌 주민구는 그동안 주거지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상해시 주택관리국 부국장 랭호경은 변계소 주방위생까지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중들의 관심사를 초자리에 놓고 도시재생, 기층서비스 등 민생사업의 뿌리를 두며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낡은 주택단지에 대한 개조는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제고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15차기는 전망계획기간 전국적으로 착공하고 개조한 도시 로후주택단지는 11만 5천 개, 완전한 지역사회 건설 개조를 실시한 지역사회는 5천 개 달해 고품질의 도시 생활 공간을 형성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정자산투자사 책임자 관봉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주택과 도시농촌 건설부와 함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도시가스, 급수, 배수, 난방 등 지하 배관망의 건설과 개조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1,600억 원의 자금을 배치해 관련 도시 지하 배관망 건설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안정적 생활을 확보했습니다. 량완 주거 수수는 인민 도시 리념을 실천하는 기본적 요구이고 회복 탄력성이 강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인민 도시의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도시 재생을 통해 도시 탄력성을 제고하고 도시 생명선의 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시의 홍수와 침수 재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연간 능하 은천시는 해면 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은천시 금봉구에 위치한 욕수공원을 지하 저수 기능을 갖춘 복합형 공간으로 개조해 도시의 침수 배출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공원의 생태를 확보했습니다. 은천시 도시관리국 시정공정관리처 주임 도령구는 겉으로 보면 하나의 작은 공원과 주차장에 지나지 않지만 사실상 5만 7천 립방미터의 비물과 오수저수를 조절하는 단지라고 말했습니다. 강우 날씨에 해당 저수 조절 단지는 도시의 침수 현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건설은 도시 재생 행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 각지는 스마트 도시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는 한편 관리 고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고품질 생활을 창조했습니다. 웅안은 도시 컴퓨팅 센터를 핵심으로 하는 도시 두뇌 체계를 한창 구축하고 있고 강서 섬서 등지는 인공지능을 통해 주택 단지의 관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고가 가능한 스마트 도시는 대중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제공할 것입니다. 올 5월 우리나라 첫 국가급 도시재생 전문계획인 도시재생 15차관의 전망계획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계획은 도시재생의 시간표, 임무서와 로종도를 명확히 하고 주요 지표 10개, 중점과업 23개를 제기했습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부장 진혜상은 민생공정면의 중점은 좋은 집을 건설하고 도시로후주택단지를 지속적으로 개조하며 완전한 지역사회를 다그쳐 건설하고 도시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종합교통체계를 보완하고 도시생태계를 복원하며 고품질의 생활공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건설하고 도시로후주택단지를 지속적으로 개조하며 완전한 지역사회를 다그쳐 건설하고 가도와 공장구를 개조하기까지 혁신적이고 살기 좋고 아름다우며 회복탄력성이 강하고 모명하며 스마트한 현대화 이민도시의 건설은 행복한 생활에 대한 대중들의 추구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이민도시는 이민이 건설하고 이민도시는 이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곳이므로 도시 건설은 반드시 살기 좋은 것을 좆자리에 두고 가장 좋은 자원을 이민에게 돌려야 합니다.
0: 민정부와 전국 로령 판공실이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국내만 60세와 그 이상 로년 인구가 3억 2,3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년사회 보장 수준이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양로서비스 시설망이 한층 더 건전해졌습니다. 2025년 말까지 기초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전해 말보다 309만 명 증가한 10억 명,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13억 명을 초과하고 보험 가입률은 95% 전국적으로 노인수당을 받는 인수는 5,353만 8천 명이고 사회구조사업 효과성 또한 뚜렷했습니다. 내몽골 통료시 과좌 중기 보강진 동모리촌 최저 생계 보장 가구 우체하는 얼마 전 60세 생일을 보내고 첫 양로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받는 양로금으로 고기와 쌀도 살 수 있고 생활 형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로 서비스 시설망은 가열층 거진해졌습니다. 2025년 말까지 전국에서 보유한 각종 양로 기구와 시설은 39만 5천 개에 달합니다. 각지는 유효 사회 자원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로 서비스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성 지남시 육교구는 30여 년간 운영해온 유치원을 종합 양로 서비스 센터로 개조했습니다. 청교구 보화가 가도 당사업위원회 서기 장명은 양로 서비스 센터는 생활 자립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노인과 생활 자립이 다소 어려운 노인들을 모두 상대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0: 일부 지방은 양으로 사는 모델을 보색하고 다차원, 다양한 양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로인들이 아름다운 노후 생활을 누리게 했습니다. 섬서성 보계시 위빈구, 민정국 부국장 류빈은 실버 경제 차량을 중점적으로 장대시키고 양으로 서비스 체계를 승격시키며 특색 실버 브랜드를 내고 실버와 소비의 새로운 옵태를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화 양로 보급을 다치고 양로에 관한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전역 양로와 격지 양로가 협동 발전하는 현대 실버 경제 체계를 전면 구축해야 합니다.
1: 전국 여러 지역에서 최근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해 8일 건군절을 경축하고 혁명 요전자를 계승하며 국민의 정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과 남창 8일 봉기 99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8일 탐방 계열 기념 행사가 1일 남창 8일 봉기 기념관에서 가동되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남창과 모한토 지역의 연동으로 진행된 남창 봉기 직전의 결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되돌아보았습니다. 8일 탐방 계열 행사는 11월까지 계속되며 탐방단은 20여 개 도시를 방문해 사료와 유물을 접수하며 고솔사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남창 8일 봉기 기념관 보관장은 혁명 요전자 자원을 잘 보호하고 계승하며 활용하여 혁명 선배들의 정신이 새로성에서 우리의 분투의 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군절을 앞두고 신강 보강시 위문 모내소분대는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을 갖고 해발 4,000m 이상의 고온 병룡을 찾아 그곳에 주둔한 모 부대 일선 장병들에게 훌륭한 위문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보강시 모내소분대 대원 왕효동은 노래와 춤으로 보강 인민의 깊은 정을 장병들에게 전달해 모두가 설산 고원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하려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두 학생 대표가 감사 편지를 낭독하며 변방을 지키는 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보강시 학생 대표 여구연은 해방군 아저씨들이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니 매우 감동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들은 제 마음속의 영웅이자 우리가 보험받아야 할 귀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심히 학습하고 실력을 키워 어른이 되어서는 이들처럼 조국에 보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서성 훈주시 오대현 남여천 팔로군 본부 예토에서 퇴역 로병들은 경쾌하고 웅장한 혁명 전통 가요를 부르면서 파란만장했던 그 시절을 소환했습니다. 오대현 로병 합창단 장소래 부단장은 우리가 혁명 예태에서 혁명 가요를 부르는 것은 군 생활의 세월을 다시금 되새기고 혁명 선열들을 추모하는 한편 노래로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영웅에게 경의를 갖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0: 려명, 길림, 흥룡강, 내몽골 4개 선과 자치구가 손잡고 추진한 전국 최초의 다지역 도시 축구 리그인 동북 슈퍼리그가 한창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원 미만의 입장권 한 장이 려명 경기구에서 무려 76억 원에 달하는 전사슬 연동 소비를 견인하며 동북 진흥의 일전을 소비의 새 엔진으로 부상했습니다. 1일 저녁 동북 슈퍼리그 6라운드에서 대련팀이 홈장에서 개서팀과 맞붙어 4-0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6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련 사업만 축구장은 만석을 이루었고 티켓 한 장 구매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티켓 한 장으로는 심양 도시권의 41개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티켓 한 장은 또 전 도시에서 통용되는 소비복지권이기도 합니다. 경기기간 심양시 전역에 료식업, 숙박업, 목욕업 등 업계 매출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심양시 류극빈 부시장은 경기 개막 이래 전시의 루적 관광객이 4,0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라운드 동북 슈퍼리그에서는 총 8개 출전 도시가 참여했고 가장 비싼 티켓 가격이라도 19.9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런 저렴한 가격의 티켓 한 장이 수십억 규모의 소비를 견인할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서민 친화성이 있습니다. 심양 서탑 먹거리에서 가게 주인 심가 씨는 5만 원으로 경기의 서민 투자장이 되었습니다. 심가 씨는 동북 슈퍼리그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닭갈비를 사러 오는 팬들이 많다며 그 효과는 현재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족발 브랜드 창시자 손려려 씨는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하고 경기 인기를 활용해 브랜드 판매량을 약 15% 향상시켰습니다.

0: 손대려 씨는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며 지금은 꿈꿀 필요도 없이 실질적인 참여자가 되어 수익을 도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축구 경기가 진정으로 방문객 유입에 따른 경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산업의 소득 증대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심양 경기장 밖 경기 관람지의 루석 축구 팬은 436.9만 명에 달했습니다. 심양시 류극빈 부시장은 이번 경기는 인기와 동시에 소비를 끌어오고 자신감도 높여주었으며 더 중요하게는 전반 도시의 활력을 안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료닝성 전역에는 상권, 야시장, 공원, 문화관광단지를 두루 아우르는 866개 경기장 밖 경기 관람지가 들어섰습니다. 6개 핵심 경기일 기간 전성체 이 현장의 직접 매출은 10억 9천만 원, 전체 료닝성 전사슬 연구한 소비 견인액은 76억 원에 달했습니다. 료닝성 상무청 곽빈 부청장은 동북 슈퍼리그가 몰고 온 것은 단기적인 소비 증가뿐만 아니라 산업 융합, 시장 조체, 도시 브랜드,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면에서 장기적인 진작 가치를 형성해 료닝이 지속 가능한 소비의 새 동력을 육성할 수 있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1: 자연자원부 국가림업조원국 중국해경국 해남성이민정부가 8월 1일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 관리방법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대해 일상순찰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제때 조사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지난해 9월 공원은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 설립을 비준하고 관리기구를 정비하며 자연보호구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와 교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독 집법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반관리 조치 관찰을 확보하고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건설과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연자원부 남해발전연구원 수석연구원 황화매에 따르면 풍반생물 다양성을 갖춘 황암도 린근 해역의 록색 바다 거북이, 대왕소라, 긴 트리다크나, 붉은 트리다크나 등 여러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1급, 2급 보호야생동물로 분류된 생물종이 94가지에 달하고 세계 자연보호연맹 멸종위기와 쥐약종인 나르마게량 가오리, 혹부리 청줄 나비고기 등도 있어 보호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료회한 데 따르면 황암도 산호초 생태계는 암석을 형성하는 산호 13과 36속 13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코 북부의 면적이 1.8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초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 역내의 조산 산호 평균 피복률이 38.8%에 달하고 수많은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남해국 국장 뇌파는 관련 국가의 불법 조언과 빈번한 무단 침입 행위는 황암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9월 중국이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설립한 후 관련 국가의 무단 침입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황암도 산호초 생태계의 보호 가치는 아주 큽니다. 산호 백화 현상, 요해 생물 폭발, 열대 저기압 비해, 그리고 일부 국가 불법 행위와 무책임한 행위 등 원인으로 현재 산호초 생태계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국제협력국 시장 진단홍에 따르면 관리 방법은 16조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리 기재, 보호 관리 조치, 법률 책임 등을 중점 규정했습니다.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설립한 후 우리나라는 엄격한 보호관리와 필요한 생태 복원을 시행해 황암도 산호초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진단홍은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엄격히 보호하고 비준이 없이 어업, 채굴, 산호초, 산호, 드리다크나 등을 채취하거나 해양 희귀종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해남 자유무역항의 첫 활용 1호 원자력 발전 설비인 화능창강 원자력 발전 2기 프로젝트 3호 설비 1호기가 전년 말에 연결됐습니다. 관련 프로젝트가 생산에 투입되면 연간 발전량이 180억 킬로와트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연간 1160만 톤에 달합니다. 해남자유무역항의 첫 활용 1호 원자력 발전 설비인 화능창강 원자력 발전 3호 설비는 우리나라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3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을 채택했으며 여러 대표적 안전혁신 설계를 탑재했습니다. 화능창강 원자력 2기 프로젝트 생산기획부 담림주임은 원자력 전력 생산 관리 시스템은 자주적 통제가 가능한 원자력 발전 디지털화 기술 생태를 통해 원자력 전력 생산을 경험 주도에서 데이터 주도로 전환시켰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일전에 료닝 장하 1기 공정 등 4개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비순했습니다. 그중 절강 금칠문 원자력 발전 2기 프로젝트와 광동 태평령 원자력 발전 3기 프로젝트가 활용 1호 2.0 버전 시범 프로젝트로 확정했습니다. 중국 핵공업 그룹 유한회사 활용 후속 기종 부총설계사 오우상은 활용 1호 2.0 버전은 자주적 혁신과 전반 협동을 통해 3대 플러스 선진 압수 원자로 발전 원자력 발전 기술을 선보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총체적 동등 경쟁 수준을 전면적 동등 경쟁 부분적 선도 수준으로 격상시킨 중대한 대표적 성과이다고 소개했습니다. 활용 1호 단일 설비조의 연간 발전량은 100억 도에 달하며 이는 100만 이상 인구를 보유한 중형 도시의 1년간 생산 생활 전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석탄 감축량이 연간 300만 톤,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연간 900만 톤 이상에 달합니다. 오상 주임은 활용 1호를 개발하고 건설하는 과정에 상하류 기업을 600여 개 견인함으로써 완전한 산업사슬 공급체를 형성하고 중국 제조산업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표했습니다.
1: 이스라엘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 이란에 대한 중대 군사 공격을 비준하려 하지만 관련 계획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예안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이란의 특정 에너지 시설에 대해 종밀하고 제한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1단계 초기 공격에 참여시키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중동주재 여러 미국 대사관이 8월 1일 주의보를 발표하고 중동 지역의 긴장 정세가 갈증 고조될 수 있으므로 중동에는 미국 국민은 항공편 취소 등 상황에 대비해 현지를 떠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아랍연합주장국, 이라크, 오만, 그리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모두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주요 내용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아라그치 부상이 8월 1일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과 토이기 외교부상과 통화했습니다. 아라그치 부상은 통화에서 모험적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미국에 경고하면서 이란은 국가 주권과 안전, 영토 완전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고 모든 침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8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6월 18일 양측이 달성한 미국-이란 양해각서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고 이란 항구와 상선에 대한 해상 봉쇄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이란 각지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무장부대는 방어성 공격을 지속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오늘은 스타링크 사용 권한을 더 많이 원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언론이 7월 31일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관원들로 우주 탐사 기술 회사 스페이스X 창시자 일론 머스크를 설득하고 우크라이나 군이 스페이스X 산하 위성 인터넷 시스템 스타링크를 통해 러시아 경내에 탄도미사일 발사 장치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면 러시아는 스타링크와 유사한 저궤도 위성 시스템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이 7월 31일 보도한 데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겨울철 전에 러시아 탄도미사일 발사 장치를 정확하게 타격해 러시아의 겨울철 공세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을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28일 미국 국회에서 연방 의원들과 회담을 진행하고 스타링크를 통해 러시아 경내 목표물을 타격해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초에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비슷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참의원 군사위원회 위원 마이크 론즈는 우크라이나가 중장거리 무기 시스템의 타격 정확도를 높이려면 스타링크를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보다 타격 정확도를 높이기를 원하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를 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월간지 애틀랜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요구를 고려할 것이라고 표했지만 구체적인 승낙은 없었습니다. 머스크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접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현재 백악관과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 스페이스X사는 모두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에 따르면 미국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에 대해서 이동조를 줄이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많은 스타링크 사용 권한을 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에서 나토 정상회담에 한 약속을 뒤집고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요격탄을 생산하는 권한을 우크라이나에 아직 부여하지 않았다고 비유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가 영내에서만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에 우크라이나 군이 장거리 무인기로 국경을 넘어 타격을 가하려면 정확도가 낮은 기타 항법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기업 점화회사의 공동 창시자 중 한 명인 제니스 슈틸레만은 국경간 공격 무인기가 스타링크 시스템을 장착하면 러시아 미사일 위협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이는 공격수를 직접 타격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러시아는 영내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도 스타링크와 비슷한 저궤도 위성 시스템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개발 회사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련 위성 시스템이 스타링크와 못지않고 일부 면에서 스타링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외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위성 시스템의 이름은 려명 위성군입니다. 올 3월 이미 16매 위성을 발사했고 향후 몇 년간 위성 수가 900매에 달할 것입니다. 려명 위성군은 올해 말 테스트를 진행하고 2027년 상업 운행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타링크 사용 권한을 더 많이 원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0: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남방국가의 현대화에 중요한 계시를 제공하는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여러 도전에 부딪힌 유럽의 경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6번째 부분입니다.
1: 오늘 사요정 법관님이 그 주문서를 현장에 갖고 나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사법봉사센터 방문기록부가 왜 법정주문서로 불리우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 네, 그러죠. 사법봉사소 방문기록부는 그늘레 관할군의 주민과 간부들이 주동적으로 전화를 걸어오거나 법정을 찾아오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반영한 법률 요구, 법률 문제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다수는 소송에 들어가지 않은 분쟁이나 문제들입니다.
3: 우리는 이 문제들을 모두 기록해두었습니다.
2: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은 2021년 7월 2일 우리 마을의 한석이가 전화로 반영한 문제입니다.
1: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2: 네, 맞아요. 네, 맞아요.
1: 시간, 방문자, 방식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네요.
2: 그렇습니다. 마을의 합작기업이 민박을 경영하기 위해 용자를 하려면 마을의 보증이 필요했는데 이때 기업은 역보증을 제공해야죠. 하지만 농촌의 많은 간부들은 이런 보증, 역보증 업무를 처리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1: 이런 단어들을 아예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2: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마을 간부는 자신이 서명을 해야 할지, 도장을 찍어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한편 성과는 또 내야 되겠고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 그 고민을 터놓았던 거죠. 그는 우리 법정에 시간을 내 해당 문제를 분석해주고 위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1: 네, 또 기록이 있네요.
2: 아, 네네.
1: 답방인 셈이죠.
2: 네, 그래요. 우리는 기록부를 보고 나서 그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역보증 방식을 명시한다든가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든가.
1: 사실 이 법정 주문서는 농민들이 사법면에서 부딪힌 의문과 난제들을 기록해두고 하나씩 해결해드리는 것이었네요.
2: 네, 피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다가 모순과 분쟁이 법정에 제기되어 우리가 나서 해결해야 할 때는 이미 격화된 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모순과 분쟁의 실마리는 사소한 일에 불과합니다. 다만 오랜 시간 누군가가 지도를 해주지 않고 해결 방식을 알려주지 못해 문제가 불거졌을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동적으로 다가가 대중들의 법적 수요를 대하고 제때 법률 도움을 제공하면 많은 소송과 분쟁을 피면할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두 분께서 제작 현장까지 나와 이런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 사상 해석인 한진봉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4: 그럼 계속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미래 발전으로 볼 때 전면적 의법 치국은 우리가 국가의 미래 발전을 계획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면적 의법 치국을 견지하고 법치 중국 건설을 추진하는 전략적 과업을 명확히

0: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건설하며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의 보완을 향후 5년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주요 목표와 과업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럼 이 목표와 과업을 둘러싸고 어떻게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1: 法律的生命力在于实施，法令行则国治，法令持则国乱。各级国家行政机关审判机关、检察机关是法律实施的重要主体，必须担负法律实施的法定职责，坚决纠正有法不依、执法不严、违法不究现象，坚决整治以权谋私、以权压法、徇私枉法问题，严禁侵犯群众合法权益。
2: 방금 들은 내용은 습금평 총서기가 2014년 9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창립 6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법령이 시행되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법령이 느슨해지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는 이 말은 잠불원 술사에 나오는 말로 법령이 제대로 시행될 때 나라가 안정되고 법령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잠불원은 동한 철학가이자 정론가인 왕부가 편했습니다. 술사 편에서는 법령이 시행되면 나라가 다스려진다는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매우 생생한 예를 들었습니다. 동한 효명제 시기 형주에서 무죄를 전발했습니다. 무죄는 수죄를 의미합니다. 명제가 형주의 무죄를 불러 형주의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죄는 형주의 큰 도적이 9명 있는데 현지 관리들이 수차 잡아들이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답했습니다. 명제는 무죄가 관할하는 지역에 도적이 창궐하다는 사실을 알고 관할 지역에 도적이 나타나는데도 잡지 못하니 어찌 무죄라 할 수 있겠냐며 대노했습니다. 도적도 잡지 못한 자가 어찌 훌륭한 인재로 선발될 수 있냐는 것이죠. 명제는 즉시 무제에게 곤장 수백 대를 데리고 관직을 박탈한 뒤 자사와 태수에게도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열흘 만에 도적이 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왕부는 이 사례를 통해 도적을 소멸하는 것은 엄명한 법령에 달려있지 자전사면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즉 도적을 근절하려면 엄격한 법이 필요하지 반복된 사면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대사를 살펴보면 역대 왕조마다 법을 엄하게 집행한 훌륭한 신하와 현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포청천으로 불리는 송나라 명신 포승은 서단주군 제벽이란 시를 남겼습니다. 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맑은 마음은 다스림의 근본이요 바른 도리는 수련의 필수이니라. 훌륭한 나무는 마침내 대돌보가 되고 단단한 강철은 갈고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창고가 가득 차면 쥐와 참새 기뻐하고 풀이 다 사라지면 토끼와 여우 근심하네. 사책의 가르침이 있거늘 후손에게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도록 하라. 이 시는 관리로서의 포승이 법을 엄하게 집행하고 백성을 위해 정의롭고 강직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 교수님의 멋진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3: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1: 습근생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남방 국가의 현대화에 중요한 계시를 제공하는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5: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 연맹 애국전선 소속 싱크탱크인 지트보 사상정치학원 원장 이스마일 마다는 중국 공산당의 105년 분투 과정은 한 나라가 국정의 차관에 실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이끌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시를 제공했습니다. 아프리카 민족연맹 애국전선 소속 싱크탱크 책임자인 마다는 중국 공산당의 국정 운영 경험을 장기적으로 연구했습니다. 2025년 3월 복건성에서 열린 제2회 무의론단에 참가한 마다는 현지의 농촌과 기업, 과학연구기구에 심입해 고찰과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과 함께 중국식 현대화를 둘러싸고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발전은 현대화 도시 건설일 뿐만 아니라 일반 농촌의 발전 변화와 인민 생활의 지속적 개선에서도 체현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농촌과 지역사회에서 기층 당 조직은 제때 대중의 수요를 요해하고 자원을 군중들이 가장 수요하는 곳에 정확하게 배치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인민중심의 발전 사상은 각종 정책이 진정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올 5월 탄자니아에서 중국 공산당과 남부아프리카 6자매당 대화회의에 참석한 마다는 중국과 남부아프리카 국가와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간부 양성, 현대화 건설, 정당 관리 등 이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마다는 오늘날 갈수록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리해하고 중국의 실천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크게 개변시켰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중국의 지혜와 중국 방안을 기여했습니다. 마다는 자체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중국 공산당은 한 정당이 끊임없이 자신을 주시하고 문제를 시정하며 시대 발전에 적응해야만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연간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연맹 애국전선과 중국 공산당은 간부 양성, 국정 운영과 사상 리론 건설을 둘러싸고 효과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쌍방의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아프리카 민족연맹 애국전선의 집권 능력을 강화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마다는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빈곤 해탈 경험의 계시를 깊이 관심했습니다. 중국 짐바브웨 농업협력시범촌, 중국 윤초지원기술 프로젝트 등은 현지의 농업 생산력의 향상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현지의 청년과 여성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발전 경험이 말해주듯이 빈곤 해탈은 단기적 구조가 아니라 발전의 내생 동력을 끊임없이 증강해 실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국 53개 대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짐바브웨의 블루베리, 아보카도 등은 무관세 정책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마다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는 더 많은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산업 성격을 추진해 원자재 수출을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광범한 발전 도상국과 함께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 것은 글로벌 남방 국가와 함께 발전하고 번영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언약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도전에 부딪힌 유럽의 경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유럽동맹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 4분기 유로존 경제가 온건하게 회복되면서 통화 압력이 다소 완화했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충격을 거친 후 유로존 경제는 점차 성장이 무기력하고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난국에서 벗어나 침체의 그림자에서 한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럽 동맹의 경제 회복은 여전히 여러 도전에 직면했으며 회복 기반은 확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들어 유럽 경제는 먼저 상승세를 긋다가 안정을 유지하는 궤적을 그렸습니다. 연초에 시장은 유로존 경제가 온건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2월 말 중동전쟁이 발발한 후 에너지 공급이 긴장세를 타고 석유와 가스 가격이 치솟는 등 영향으로 유로존 경제 성장이 갑자기 냉각되고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에 따르면 올 1, 4분기 유로존의 GDP가 전월 대비 제로 성장을 보였고 동기 대비 성장폭이 0.5%에 그쳤습니다. 경제 성장이 부진한

하는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이 달마다 높아지면서 유로존의 통화 팽창률이 유럽 중앙은행이 설정한 2% 목표를 돌파하고 5월에 한때 3.2%까지 상승했습니다. 베렌베그 은행 수석 경제학자 호르그 슈미디는 중동 정세의 류출 영향 때문에 유로존의 경제 회복은 새로운 위험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유럽동맹위원회 경제 담당 위원인 말티스 동브로브스키스는 유럽은 중동 전쟁에 따른 침체 충격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은 6월 11일 유로존의 3대 핵심 금리를 모두 2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2023년 9월 이후 처음 금리를 인상한 것이고 중동전쟁이 새로운 에너지 충격을 촉발한 후 처음 중요한 통화 정책 조정을 진행한 세계 주요 중앙은행입니다. 연중에 들어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에 따르면 올 6월 유로존의 통화 팽창률이 2.8%로 하락했습니다. 유럽동맹위원회의 7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 가격 상승에 대한 기업의 얘기가 4월에 높은 수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향후 12개월간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얘기도 가열층 하락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표면적으로 수치가 회복했지만 유로존 경제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충격, 지연 충돌의 류출, 내부의 구조적 모순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성장 전망은 밝지 못합니다. 외부 환경 면에서 중동 정세의 미래 추세가 주요 위험 부담이 됐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해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에너지 공급의 중단 위험 부담이 고조되면 통화 압력이 재차 고개를 들 것이고 경제는 여전히 속도를 잃을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 경제학자 베르트 콜레이는 중동 정세에 지속적이고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한 유로존 GDP는 온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회원국의 경우 성장 동력의 분포가 불균형적입니다. 올 2, 4분기 GDP 수치를 발표한 회원국 중 아일랜드는 3.9%라는 전월 대비 성장률로 선두를 달렸고 리트바는 1.7%, 스웨덴은 1.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벨지크와 오스트리아의 성장률은 꼴찌로 모두 제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주요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2,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모두 0.2% 증가하고 에스파냐는 0.7% 증가했습니다. 핵심 대국의 성장이 부진한 것은 지역 회복 기반이 탄탄하지 못함을 반영합니다. 아일랜드에 대량의 다국적 기업이 모였기에 경제 수치는 기업 자산의 재편, 지식 재산권 이전 등 다국적 회계 활동의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파동이 흔히 비교적 큽니다. 아일랜드를 제거하면 유로존의 2, 4분기 경제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3%로 떨어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로존의 성장 얘기를 제약하는 구조적 고질병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생산성이 낮고 감독관리가 복잡하며 기술 혁신이 느린 등 요소가 총체적 경쟁력을 제약하면서 유로존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누실될 위험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네, 최근 인터넷에서는 네, 두리안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신체가 대량의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혈당이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네, 롤러코스터식 변동이 뇌를 바보로 만든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두리안은 확실히 에너지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과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총 에너지와 탄수화물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리안의 혈당 생성 지수는 49로 저혈당 생성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두리안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 후 다시 빠르게 떨어뜨리는 현상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식후 혈당 반응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 능력이 그에 따라서 변화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리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라디오 이 세상에서 인사드리는 김장익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은 오후 6시에 첫 방송이 나가고 저녁 8시에 제 방으로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학습 시간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지는 세상 이야기 시간에서는 네, 한흥미 씨의 글 어른이 되어서 보니 알 것 같다를 보내드리고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 문화 코너에서는 원수 불구 근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감 플러스 코너에서는 소박한 목표가 주는 큰 행복이라는 글을 공유하고 네,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80년대 유명 영화 작품의 주제곡 네 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인생길 우리 함께라는 노래를 띄워드리고 학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종국식 현대화 추진을 긴밀히 둘러싸고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결정에서는 종국식 현대화는 개혁 개방 과정에서 끊임없이 추진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혁 개방 과정에서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종국식 현대화에는 개혁 개방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개혁 개방이 없이는 종국식 현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개혁 개방은 종국식 현대화의 내적 요구로서 개혁 개방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지 않으면 종국식 현대화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잡다단한 국내외 정세 그리고 새로운 한 차례의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직면하여 우리는 철저한 개혁 개방으로 생산 관계와 생산력, 상부 구조와 경제 토대, 국정 운영과 사회 발전 간의 상호 부응을 끊임없이 추진해야만 중국식 현대화에 강대한 원동력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개혁 개방의 심화를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다섯 개 중대 원칙의 하나로 삼은 심각한 의거이자 당조항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하여 종점적으로 연구하게 된 기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정에서는 여섯 가지 필연적 요구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종국식 현대화가 직면하고 있는 정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괄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또렷이 제시했으며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이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지니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조명했습니다. 첫째,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는 현시기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보상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정적 목표를 중심으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제도와 국정운영체계 건설을 추진한 데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보완은 동적인 역사적 과정으로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근본을 다지고 우세를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며 재반 제도가 더욱 완비화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월성을 국정운영의 효율성으로 더욱 잘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찰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에 더욱 잘 부응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고품질 발전이 중국식 현대화의 선차적 과업이라면 체제 및 기재 개혁의 끊임없는 심화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의 변화를 파악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하여 새로운 발전 이념을 제시하고 관찰하며 새로운 발전

0: 재민에게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존 재민의 공동 부유는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소방의 현대화와 구별되는 뚜렷한 징표이기도 합니다. 18차 당대회에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인민중심을 견제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조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데 량완 요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식이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함에서 우리는 리익관계의 심층적인 조정과 관련되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에 직면했으므로 인민이 더욱 충실하고 더욱 보장적이며 더욱 지속 가능한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데 부응하는 제도적 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화해야 합니다. 넷째,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탄탄 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식이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과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아지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존엄한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고 복잡한 모순과 문제를 방지하고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변화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며 위험과 위기를 안정과 기회로 능란하게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개혁에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행적인 개혁으로 각종 위험 변수에 대응하며 완비된 국정운영체계와 강대한 국정운영능력으로 전진도상에서 부딪히는 온갖 위험과 도전을 이겨내야 합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끈.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한흥미 씨의 글 어른이 되어서 보니 알 것 같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수필 공모전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퇴근길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까 생각하며 천천히 동네 길을 걷고 있었다. 하루의 끝이라 그런지 공기는 약간 차고 마음도 고요했다. 문득 집 쪽으로 고개를 들었는데 평소엔 어둡던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이 낯설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다.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불 하나 켜지는 듯 했다. 오랜만에 무엇인가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아, 이거다. 불빛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평생을 용접사로 살아왔다. 번쩍이는 불꽃 사이에서 허리를 굽히며 묵묵히 가족의 생계를 이어왔다. 그 손끝에서 튀던 불씨들은 어쩌면 우리 삶을 밝히던 작은 등불이었을지 모른다. 야속한 세월은 아버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무리한 노동 끝에 허리에 문제가 생기고 허리와 다리에 남은 후유증으로 지금은 쉬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예전처럼 걷기조차 쉽지 않은 몸,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어쩌면 지금 쓰는 이 글은 세월 속에 묻혀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꺼내 바라보는 일인지 모르겠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고마움을 비로소 글이라는 작은 목소리로 전해본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왔어? 얼른 손 씻고 나와. 오늘은 또 뭐 마시는 거 하셨어요? 대답이 없다. 대신 구수한 냄새가 나를 반긴다. 오늘도 아버지는 부엌 한쪽에서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수술을 받은 뒤로 늘 입맛이 없다고 한다. 예전에는 밥상 앞에 앉으면 순식간에 많은 양을 비우는데 요즘은 가장 좋아하던 고기조차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꾸준히 차려놓는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재살거리며 맛있게 밥을 먹는 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술반은 꼭 그러지 않는다. 그나마 즐기던 술맛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나는 점점 살이 찐다. 그만큼 아버지의 웃음을 더 넉넉하게 채울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살을 찌울 것이다. 밥맛이 없는 아버지가 유일하게 많이 들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긴 하다. 금요일 저녁이면 우리 집 아래 양꼬치 집으로 향한다. 마치 루틴처럼 아버지의 주방 해방에 나를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사회에 나가 힘겹게 시간을 견디며 조금씩 자리 잡은 이야기까지 아버지 삶이 고스란히 담기는 시간이다. 어릴 적 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아버지는 늘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였기에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다. 회식을 하고 늦게 돌아오면 엄마가 좋아하는 양꼬치를 사오고 잠들어 있던 우리를 살짝 깨우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때는 단지 늦게 들어와 엄마의 잔소리를 들을까봐 조심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우리 가족이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는다. 입맛이 없는 날에도 아버지가 양꼬치 집에서 허기를 채웠을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시간과 마음을 나눈 기억 때문이었음을.
요즘은 쉬는 날이면 아버지와 함께 아침 시장에 나선다. 운동 삼아 간다고 하지만 정작 장바구니에는 늘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담겨져 있다. 길게 늘어선 몇점 사이로 퍼지는 생선 냄새와 채소 내음, 상인들의 구수한 호객 소리가 아침 공기를 데운다. 그 사이를 느릿하게 걸으며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눈을 반짝인다. 늦잠을 포기하고 일찍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시장 한복판에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나란히 끄는 아버지와의 시간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지니까. 물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사주는 따뜻한 햄버거 덕분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의 밥 주걱 같은 손이 이렇게 많은 것을 들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장바구니 두 개, 봉지 세 개, 그리고 나의 마음 한 켠까지 말이다. 아버지의 손에는 여전히 용접불꽃에 대인 흉터가 남아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으로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하루를 묵묵히 잡아왔다. 이제는 그 손이 용접기 대신 낚싯대를 잡는다. 평생 일 말고는 재미없다고 하던 아버지가 요즘은 낚시 이야기를 먼저 꺼내신다. 강가에 앉아 찌를 바라보는 그 시간이 좋다고,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며 웃으며 말한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 아마도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 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게 아닐까 싶다. 한 평생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버텨온 그 손이 이제는 고요한 물 위에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가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다리도 그렇고 이젠 용 아니야. 그 말을 들 때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곤 했다.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병이 아니라 훈장이에요. 제가 깎지는 못해도 감사패 하나 만들어서 직접 드릴게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는다. 예전에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보이던 아버지가 요즘은 조금 여려 보일 때가 있다. 아니, 어쩌면 전에도 강한 척만 하다가 지금에서야 그 여린 속내를 조금씩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다. 식탁에서 나를 기다리는 모습,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 침대 곁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긴 모습, 동네 정자에 앉아 롱구를 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하며 아버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다는 알 수 없다만 그 자리마다 묵묵히 남겨진 고요와 침묵을 통해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픈 몸을 감추고 우리에게 짐이 될까 조마조마하는 그런 조용한 쓸쓸함이 스며있는 듯하다. 그 모든 모습에 서린 쓸쓸함까지 느끼며 손을 맞잡고 함께 밥을 먹고 가끔은 시장을 같이 걸으며 아버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 아버지 손에 선명한 용접 불꽃이 남긴 상처 자국, 그리고 그 손으로 일궈온 모든 날들이 이제는 나와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빛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진다. 아버지가 출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혼자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이어트도 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좋을 것만 같은데 이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다. 가만히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했다. 식탁 위에는 아버지의 담금주가 점점 줄어들겠지. 시장의 상인들은 단골을 하나 잃겠지. 양꼬치 집은 금요일마다 우리 자리를 기억하겠지. 하지만 아버지의 알뜰한 손길과 함께한 기억은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차가워져도 떠난 자리의 허전함을 살며시 덮어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곁에 서서
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가장 든든한 하루를 만들어간다. 어른이 되어 보니 이제야 알 것 같다. 그 평범한 하루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따뜻하게 비추는 불빛이었다는 것을.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지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중화 문화의 정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파헤쳐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원수 불구근화입니다. 멀원 물수 안일 불 구원할 구 가까울 근 불화로 만들어진 원수 불구근화는 먼 곳에는 물은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라는 뜻으로 먼 곳에 있으면 급할 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한비자는 전국 시대말 한나라 사람으로 법가 사상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는 인이 어질고 이로움을 근본으로 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유가 사상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내린 인물로서 법으로 다스려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서고 통일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가 사상을 무조건 비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는 전쟁이 끊기질 않았고 소수 권신들이 군주의 농구와 귀를 피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바람에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한비자는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인이만 내세우는 것은 군주의 지위를 낮추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지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비자는 군주가 강력한 법을 제정해 권위를 되찾고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한비자 설림상편에는 한비자의 이러한 사상을 잘 보여주는 고사가 실려있습니다. 전국 시대 초 중원 일대의 제나라와 진나라는 땅이 넓고 비옥하며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다른 한 나라인 초나라는 장강 회하류역 일대의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수십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강국이었습니다. 초나라는 중원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며 인근 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반면 로나라는 중원 지역에 위치했었지만 주변국들의 침공을 자주 받는 약소국이었습니다. 로나라가 제나라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나라 왕 목공은 두 아들을 진나라와 초나라에 보내 벼슬을 하게 했습니다. 두 강국과 친교를 맺어놓으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나라 대부 리서가 목공을 찾아가 영문을 물었습니다. 왕께서 두 왕자를 진나라와 초나라의 관리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진나라와 초나라는 모두 강대국이다. 내 두 아들을

그리로 보낸 것은 우리가 위험할 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다. 그게 아니라면 두 왕자를 그곳 멀리까지 보낼 이유가 있겠느냐. 목공의 말에 리서가 대답했습니다. 진나라와 초나라는 강대국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 로나라에 바랄 것이 있겠사옵니까? 두 공자는 그곳에서 대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와의 우위를 기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나라와 초나라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어렵게 내린 자신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리서가 못마땅해진 목공은 대노하며 말했습니다. 어째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들의 군사력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에 리서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월나라는 물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그리하여 그곳 사람들은 모두 헤엄에 능합니다. 우리 로나라의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목숨이 다급한 상황에서 월나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익사 직전의 사람을 구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나라 사람이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 하더라도 물에 빠진 로나라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이 났을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불구 근화. 바닷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먼 곳에는 바닷물로 이곳의 불을 끄지는 못합니다. 진나라와 초나라가 강하다고는 하나 제 나라가 더 가까이지 않습니까? 두 왕사를 보냈다고 해서 멀리는 초나라와 진나라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원수 불구 근화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먼 곳에는 물은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라는 뜻으로 먼 곳에 있으면 급할 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하루 3분의 힘 공감 플러스. 소박한 목표가 주는 큰 행복.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외로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방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해합니다. 누가 봐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들조차 글쎄요라는 반응을 볼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잠시 두고 생각한 뒤 행복, 가족의 건강 이 두 단어를 인생의 목표로 꼽곤 합니다. 네, 좋은 말이긴 한데 이는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높은 단계의 인생 목표입니다. 그래서 행복, 건강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인생의 목표로 삶으면 스트레스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목표가 우리의 자존감을 오히려 떨어뜨리기 쉽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가치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과 연동되어 자존감이 변화됩니다. 네, 자존감을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함수 분자는 성취, 분모는 목표가 됩니다. 목표에 비해서 얼마나 성취했느냐 정도에 따라서 자존감의 계기판 바늘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우리는 목표인 분모보다는 성취를 나타내는 분자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성취하면 나는 더 근사하게 느껴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달려갑니다. 네, 비록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취를 통한 자존감 상승이 의외로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취했는데도 자존감이 내려가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러지? 그동안 잘못 살았나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네, 문제는 성취를 이루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성취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목표, 즉 가치관을 조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 건강과 같은 추상적인 인생 목표는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측정이 불가능하니 그 값이 무한대나 0인 셈입니다. 부모 값이 무한대나 0이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성취해서 분자 값을 올려놓아도 자존감 계기판의 바늘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허무함마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소박한 목표가 주는 큰 행복에 수긍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소박하고 재미있는 목표도 함께 쉬어보고요.

힘들 때 음악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힘이 됩니다. 옛 노래를 다시 들으며 추억과 함께 그 속에 담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과 인생 코너에서는 80년대 유명 영화 드라마 작품의 주제곡 1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듣고는 이 곡은 예, 드라마 사조 영웅전의 주제곡인 철혈단심입니다. 이 곡은 80년대 향항영상음악의 최고 걸작입니다. 전통 오락의 운치와 현대 권현악 편곡이 어우러졌으며 선율은 창망하고 공활하여 순식간에 사막 호강의 풍경을 펼쳐냅니다. 예, 남녀 이중창은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부드러워서 호걸의 기상과 남녀간의 다정한 정서가 서로 어우러집니다. 가사는 호강의 다툼, 나라에 대한 책임, 그리움의 정서를 하나로 녹여내며 단순한 남녀 사랑의 틀을 넘어섰습니다. 이 노래 작곡은 동양 고전적 분위기와 대중음악의 강한 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80년대 방송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여러 세대에게 무협 영상 주제가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80년대 향항 영상 음악의 높은 창작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 작품입니다.

네, 이 곡은 영화 수갑을 찬 여행자의 주제곡 타령입니다. 네, 시대적 흔적이 짙게 배어있는 우리나라 특색의 영화 삽입곡입니다. 서북 민요의 특징을 살린 선율은 아득하고 깊은 정서를 품고 있습니다. 네, 영화는 혁명가들이 온갖 시련을 딛고 신념을 지켜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전우를 보내고 길을 떠나내라는 가사는 네, 겉으로는 리베를 노래하지만 그 안에는 참고 견디는 책임감과 아쉬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곡 전체는 슬퍼도 절망적이지 않으며 격정적인 외침 대신 소박하고 잔잔한 선율로 인간사의 정을 전합니다. 간결한 편곡이 목소리의 무게감을 주며 전후간의 리뷰를 가해서 한 세대가 함께 고난을 헤쳐나간 세월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네, 42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으며 불려내려온 명곡입니다.

네, 이 곡은 영화 탑건의 주제곡입니다. 전형적인 80년대 유럽 미국 신시사에서 팝 음악입니다. 네, 공허하게 느껴지는 신시사에서 음색과 서서히 고조되는 선율은 로맨틱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곡은 톰 크루즈가 출연한 공중전과 로맨스 장면이 어울리며 푸른 하늘의 전투기, 연인의 이별 장면과 선율이 깊이 결합되었습니다. 네, 가사는 뜨겁지만 잠시 스치는 사랑을 담고 있으며 가창은 깊고 긴 여운을 남깁니다. 전자신사이저 편곡은 80년대 서구 대중음악의 상징적인 음색을 보여줍니다.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거뒀고 이 곡은 아카데미 최우수 오리지널 송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파된 뒤 청중들에게 서양 현대 영상음악의 매력을 선사했으며 80년대 서구 영화 명곡의 대표작입니다.

네, 지금 듣고 있는 이 익숙한 노래는 바로 영화 선생님의 향기의 주제곡 오제 다스입니다. 네, 부드럽고 느긋한 팝 발라드 스타일로 선율의 흐름이 매끄럽고 네, 따뜻합니다. 네, 곡은 옛 명곡을 매개로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세월이 흘러가는 아쉬움을 노래합니다. 편곡은 간결하며 피아노와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네, 카렌 카펜터 특유의 낮고 섬세한 목소리가 은은한 그리움의 슬픔을 자아냅니다. 영화는 한 교사가 수십 년간 교육의 길을 지켜온 이야기를 다루는데 네, 이 삽입곡은 세월의 무게를 드러내고 네, 지나간 아름다운 날들을 회상하게 합니다. 80년대 유미 음반 자료가 국내 유입되면서 네, 거리 곳곳에서 빠르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격렬한 극적 대립 없는 네, 섬세한 정서적 공감으로 국경을 넘었으며 한 세대가 서양 대중음악을 처음 접하는 네, 인문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0: 네, 오늘 라디오 이 세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서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정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홍아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 특집, 18차 당대회에 인민군대의 위대한 변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중국형 코너에서는 고송 한종을 소개해드리겠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반죽하는 도선 반평생을 뛰어넘는 300여 차례의 재회를 이루어내다 이 같은 제목으로 주경전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5.12 문천 대지진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20차 당대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독집 코너부터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18차 당대일에 인민군대의 위대한 변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국가 발전과 안보의 전략적 요구를 파악하며 신시대 강군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인민군대를 영도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이에 대하여 고도로 개괄하고 논술했습니다. 신시대 10년간 인민군대의 위대한 변혁을 다음과 같은 세 개 방면에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 10년간의 강군 분투를 거쳐 인민군대는 총체적이고 혁명적인 재구축을 실현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군은 당조항, 조항군사위원회와 습주석의 결책과 포치를 견결히 관찰하고 신시대에서의 당의 강군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단단히 틀어주며 정치에 의한 군대 건설, 개혁에 의한 강군, 과학기술에 의한 강군, 인재에 의한 강군, 법에 의한 치군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훈련과 전시 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신시대의 사명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해 인민군대 역사에 새로운 빛나는 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지난 10년간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가 전면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군사위원회의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관철하고 고전 전군 정치사업회의의 정신을 관철하며 정풍정신으로 정치정돈 훈련을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기품과 기강을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용도가 한때 약화되었던 두드러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고 인민군대가 정치 기강을 회복하고 기품과 형상을 다시 수립하였으며 정치 생태와 정신 면모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인민군대의 조직 형태가 총체적으로 재구축되었습니다. 국방과 군대 건설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체제적 장애, 구조적 모순, 정책적 문제에 비추어 국방과 군대 개혁을 대대적으로 심화하고 인민군대의 령도 지휘 체제, 현대 군사 역량 체계, 군사 정책 제도를 재구축하여 군사위원회의 총괄하에 전구에서 작전 지휘를 책임지고 군종별로 군대 건설을 책임지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정리의 작전 역량을 주체로 하는 군사 역량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군사 정책 제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인민군대의 진섭 능력과 실전 능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습니다. 전투력이라는 이 유일하고 근본적인 표준을 확고히 수립하고 사업 중심을 전시 대비와 전투회로 결연히 귀착시키며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힘써 틀어주고 고수준의 전략적 진섭 및 합동 작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러 방향, 여러 분야에서의 군사투쟁을 통일적으로 강화하고 외부의 군사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진섭을 발휘하고 변방 수호 투쟁, 해상 권리 수호, 반테러 및 안정 유지, 긴급 재해 구조, 감염병 예방 퇴치, 평화 유지 및 항행 호위, 인도주의 구원과 국제적인 군사 협력 등 중대한 임무들을 수행해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진척이 뚜렷이 빨라졌습니다. 군사 이론의 현대화, 군대 조직 형태의 현대화, 군사 인원의 현대화, 무기 장비의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투를 위한 후방 보장 사업을 적극 건설하며 무기 장비의 현대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자주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며 인민군대의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였고 정보화 건설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였으며 전략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둘째, 인민군대의 위대한 변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는 습근평 강군 사상의 과학적인 지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데 착안점을 두고 신시대에 어떠한 강대한 인민군대를 건설하고 강대한 인민군대를 어떻게 건설하는가를 둘러싸고 이론 탐구와 실천, 창조를 깊이 있게 진행함으로써 마크스주의 군사 이론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최신 성과인 습근평 강군 사상을 창립했습니다. 인민군대는 습근평 강군 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고히 수립하고 자각적으로 이로써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확고부동하게 국방과 군대 건설의 각 분야, 각 방면의 전 과정에 관철시켜 강군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습근평 강군 사상은 강대한 진리의 역량과 실천의 위력을 과시하였는 바 이는 인민군대가 군대를 강화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자 신시대에서 강군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과학적인 지침과 행동 강령입니다. 셋째, 인민군대의 위대한 변혁은 전군이 더욱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로 잘 나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은 당이 강대한 인민군대를 영도하여 건설하는 역사적 결정체이며 습주석이 신시대 강국, 강군의 위대한 사업을 이끌면서 개척해낸 것입니다. 인민군대는 지난 10년간의 분투 과정에서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걷는 확고성과 자각성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습근평 강군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관철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하고 정치에 의한 군대 건설, 개혁에 의한 강군, 과학기술에 의한 강군, 인재에 의한 강군, 법에 의한 치군을 견지하며 투쟁, 전시 대비, 건설을 병행하는 것을 견지하고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의 융합 발전을 견지해 2027년에 이르러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도록 확보하고 2035년에 이르러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현세기 중엽에 이르러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전면적으로 건설함으로써 보다 강한 능력과 보다 확실한 수단으로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 리익을 수호해야 합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총국행 오늘 이 시간에는 유명한 고성 한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룡과 대파산이 둘러싼 가운데 한 수강이 흐르며 형성된 띠 모양의 분지에 자리한 한중은 한강과 가릉강 두 수계를 품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요관 륙사와 풍관 문화, 수많은 륙사 문화 유적 그리고 륙대 명인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어 한중을 찾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물산, 강남을 방불케 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한중은 서북의 강남이라 불리는 한강 중류에 빛나는 보석입니다. 한중은 과거에는 남정이라 불렸습니다. 전국시기 초나라가 한강 중류에 군을 설치하고 한중이라 이름한 이후 오늘날까지 그 명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206년 류방이 항우로부터 한중왕에 봉해져 남정을 도읍으로 삼으면서 한중은 한 왕조의 발상지로 되었습니다. 한중에 도착한 류방은 훗날 동쪽으로 진군하여 초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뜻을 품고 단을 쌓아 한신을 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겉으로는 한중이 안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초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류방은 황제 오른 뒤 국호를 한유로 정했습니다. 한중에는 현재도 고한대와 배장단, 음마지, 장량미를 비롯한 한나라 시기에 많은 유적이 보존됐습니다. 그 가운데 고한대와 배장단, 음마지는 모두 기원전 206년 류방이 한중에 주둔하던 시기에 남긴 유적입니다.

고 한디에는 송나라 때부터 수많은 정자와 루각이 씌워졌습니다. 대표적인 건물로는 망강루, 경음당, 경호지, 세심정, 청휘정, 중림각 등이 있습니다. 장량면은 동안 후기 장로가 초한 상글 가운데 한 사람인 장량을 기리기 위해 씌운 사당입니다. 약 14,000평방미터의 넓은 부지에 북방 궁전 양식의 건축물과 남방식 정원을 함께 조성해 독특한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실을 따라 정자와 루가 전각이 조화를 이루며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사당 입구에는 청색 벽돌로 쌓은 산문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뒤로 9개의 정원이 이어집니다. 삼청전과 대전, 백석정, 수서루 등 여러 건물이 차례로 배치되어 장관을 이룹니다. 삼국시기 한중은 위나라와 총나라가 치열하게 다투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황충은 정군산에서 하후연을 격파했고 조은은 한강가에서 조조의 군대를 물리쳤으며 료비는 스스로 한중왕을 칭했습니다. 제갈량 역시 한중에서 8년 동안 주둔하며 북부를 6차례 단행했습니다. 그는 조위를 증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234년 오장원의 군행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제갈량은 유언에 따라 정군산 기슭에 안장됐습니다. 현재도 그곳에는 모후묘와 제갈량을 기리기 위해 세운 모후사가 보존되었습니다. 고대의 대표적인 전장이었던 한종에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전쟁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계적인 기적으로 평가받는 포사잔도는 가장 먼저 건설됐고 규모도 가장 크며 사용기간도 가장 긴 잔도입니다. 포사잔도 남쪽에는 성문이라 불리는 인공 터널이 있습니다. 한나라 초기에 건설된 이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터널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나라 이후에도 성문은 여러 차례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과정을 거쳐 복원됐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성문 대비 건설되면서 대부분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현재 조성된 성문 수리 풍경구에서는 댐과 포사잔도 그리고 옛 잔도를 본따 새롭게 만든 잔도를 함께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잔도 주변의 바위에는 한나라 이후 료대 관리와 문인들이 남긴 수많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부는 잔도의 개통과 복원에 관한 기록이며 일부는 료행기와 방문 기록문입니다. 서부에 위치한 한중은 강남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웅장함과 강남의 수려함이 조화를 이룹니다. 네, 지금까지 고성 한중을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 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 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 이 시간에는 반죽하는 두 손, 반평생을 뛰어넘는 300여 차례의 재회를 이뤄내다, 이 같은 제목으로 조경존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19년 조경존은 강서 평양에서 계획 가게를 운영하던 중 우연히 가족 찾기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기쁨과 슬픔은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고, 그 순간 더 많은 기산 가족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 벽에는 수많은 실종자 전단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는 매일 직접 편집한 실종자 찾기 영상을 정해진 시간에 올렸습니다. 또한 시골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며 얼마 남지 않은 단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족 찾기 자원봉사자 조경전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먼 곳까지 이어졌고, 선의는 산과 마을 곳곳이 뿌리내렸습니다. 어느새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온라인 이름 소미주가 가족을 찾아드립니다의 주인공으로 됐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조경전은 생업보다 가족 찾기를 우선하여 영상 편집을 독학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전국을 누볐습니다. 반죽을 하던 두 손은 결국 300여 차례에 이르는 반평생의 리뷰를 끝내는 재회를 이뤄냈습니다. 장마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래된 고리와 개 가게에는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올해 47세인 조경전은 반죽하는 일을 8년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 가게는 강서송 평양시 상리현에 있으며, 그 역시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 작은 동네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곳은 오히려 그의 활동이 시작되는 중심점으로 됐습니다. 2019년 어느 여름밤, 그는 우연히 가족 찾기 프로그램 기다리고 있습니다의 한 장면을 시청했습니다. 수천리 떨어져 살아온 가족이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본 그는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조금이나마 저분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는 가족 찾기 자원봉사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30평방미터도 채 되지 않는 그의 가게 안에는 실종자 전단지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가출한 동생을 찾는 사람, 길을 잃은 아이를 찾는 부모, 수십 년째 부모를 찾아 헤매는 사람까지 사연도 다양했습니다. 전단에는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호하게 살해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가장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첫 2년 동안 의뢰자들의 절박한 사연 하나하나가 조경전에게 묵은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빵 기술은 가족 찾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련 자료들을 보며 스스로 방법을 익히고 때로는 선배 자원봉사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람을 찾는 일은 묵묵히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이었고, 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경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가족을 찾는 의뢰가 들어오면 작은 단체 대화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투리나 좀 흉터 같은 특징을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호남송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호남송 자원봉사자나 경찰관을 초청해 함께 분석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범위를 넓혀갑니다. 가족을 찾는 데에는 요령이 있습니다. 직접 걷고 묻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이란 단순히 계시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한 희망이라도 직접 찾아 나서는 행동입니다. 조경절은 찾으러 가는 곳이 반드시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실종 가족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직접 가면 적어도 가능성은 생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가족찾기 활동 3년째 되던 해에 그는 공식 인증을 받은 실종자 찾기 지원관으로 되었습니다. 원래 유아용품을 판매하려던 계정 이름도 소미주가 가족을 찾아드립니다로 바꾸었으며 그 이름을 새긴 야구 모자를 항상 쓰고 다녔습니다. 길에서 그 모자를 본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을 찾아주는데 돈을 받습니까? 조경절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들여 활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흔이 넘은 나이에 영상, 화면 조난, 자막 삽입 등 편집 기술까지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상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잡하고 단순하지만 나름의 요령이 있습니다. 인물은 반드시 눈에 띄어야 하고 글자는 최대한 간결해야 하며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는 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만든 화려하지만 투박한 실종자 영상 대부분이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올리자 조금씩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그는 첫 번째 성공을 거뒀습니다. 호준호는 35년 만에 친정을 찾았습니다. 당시 전국 9개 성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녀의 가족을 찾고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경자는 그녀의 사투리가 자신의 고향 근처 사람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종자를 찾는 일은 말 그대로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의 가장 큰 비결은 반복이었습니다. 호준호의 영상을 수없이 다시 보고 계속해서 올린 끝에 마침내 그녀의 옛 요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호준호는 병상에 있는 외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을 떠나 귀주송으로 갔다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고 표준어도 할 줄 몰랐던 그녀는 기차를 잘못 타 하남송에서 내리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오문이 대신 가족을 찾기를 이어받으며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본명인 호준호를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 전 재산을 쓰고 세상을 떠났으며 두 오빠는 수십 년 만에 막내 여동생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조경자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는 회상했습니다. 저도 상봉 현장에 있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가족을 찾아주었다는 사실이요. 60대가 된 그분은 바닥에 주저앉아 목나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을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매일 내 집은 어디일까를 생각했던 것이고 가족들은 우리 막내는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를 걱정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한 번의 상봉은 또 다른 출발의 원동력으로 되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인 오영홍에게는 2002년 실종된 총각 언어장애인 이모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2021년 그녀는 반신반의하며 조경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조경전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경찰서에서 DNA를 채취하도록 권했고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직접 운전하여 찾아가 어머니의 DNA까지 채취하도록 도왔습니다. 가족들조차 희망을 잃어갈 무렵에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마침내 그 이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 찾기 봉사는 그의 생애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이후 세 곳의 분유 판매점 가운데 두 곳을 정리했고 계획하게 운영도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실종자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그는 일을 멈추고 먼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아내와 자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정말 여러 번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저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가게를 정리할 때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이제 그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가족과 다시 만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시 힘이 생깁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가족 찾기는 점점 더 쉬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제자리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으며 누군가는 조경전 같은 자원봉사자가 문을 두드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그는 300여 가정이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달려간 험한 길과 낯선 말 하나하나는 모두 다음 재회의 밑거름으로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는 한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작은 계획하기 주인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건넨 가장 진심 어린 약속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5.12 문천 대지진 기념관으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2008년 5월 10일 사천성 문천현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중국 대륙에서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 중의 하나로 조난자가 많았고 수많은 가족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일어섰습니다. 군인, 의료진,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름 모를 이웃들이 소로를 구하며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인간애의 기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5.12 문천 대지진 기념관은 바로 그날의 기억과 회복의 려증을 담은 공간입니다. 기념관은 지진의 진앙지였던 문천현에 위치했으며 2011년 5월 12일 지진 발생 3주기를 맞아 공식 개관했습니다. 총 면적은 약 5만 평방미터, 전시 건물은 지진 당시 무너진 학교의 옛터에 씌워졌습니다. 그 자취로 기억의 장소이자 시간이 멈춘 교실이 된 셈이죠. 전시는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대지의 분노, 지진의 발생 원리와 당시의 지질 변화를 보여주는 과학 전시 공간입니다. 지진 당시의 뉴스 화면, CCTV 영상, 현장 음성이 제한돼 관람객들은 마치 2008년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 듯한 현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흔적, 희생자와 생존자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실입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조된 아이들의 사진, 구호 물품, 손으로 적은 편지 한 장이 말없이 그날의 고통을 전합니다. 벽면에는 이웃이 소로를 구했다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문장은 비극 속에서도 인간이 보여준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재건의 길입니다. 이 구역은 문천과 주변 지역이 어떻게 표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새로 세워진 학교, 병원, 다리, 그리고 복구에 나선 사람들의 사진이 전시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학교로 들어가는 장면은 다시 피어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합니다. 마지막 구역은 령원의 벽. 이곳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천장의 빛이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리면 그 이름들이 마치 별빛처럼 반짝입니다. 그 빛 속에는 누군가의 딸, 아들, 친구, 선생님이 있고 그들의 삶이 이곳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단지 슬픔을 기록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재해를 넘어선 희망과 교훈의 공간입니다. 관람의 끝에는 재해 체험관이 마련돼 있어 지진 발생 당시 대피 요령과 구조 절차를 직접 체험해 보며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 11일 재해 방지의 날에는 이곳에서 추모식과 함께 생명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기념관의 바깥에는 여전히 당시 붕괴된 학교 건물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하얀 비둘기 조형물이 날아오르는 모습은 고통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 앞에 서면 누구나 잠시 말을 잃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곳은 단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잊지 말고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12 문천대지진 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리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좋은 사람은 일생 평안하여라.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속의 시간 여행 오늘 코너에서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가수 화천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0년생 화천우 가수는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우며 음악적 감각을 키워왔습니다. 2013년 그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로 대중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5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 순간 전국 대중음악계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록, 일렉트로니, 오페라, 심지어 시와 연극의 감정선까지 음악에 녹여내며 화려한 퍼포먼스와 섬세한 감정 연출로 관객을 몰입시키죠.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입니다. 그의 음악 세계를 대표하는 첫 번째 곡은 바로 제천입니다. 이 곡은 영화 오공전의 주제곡으로 그가 무대 위에 손오공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결정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전통적인 중국 경극의 창법, 현대적인 랩, 그리고 고음역대의 폭발적인 무대로 스스로의 한계와 싸우고 세상에 맞서는 령원의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손오공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의 노래죠. 네, 무대 위에서 그는 마치 진짜 손오공처럼 음악이라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내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노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요입니다. 네 곡은 화천우의 음악 인생 중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인간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그는 자신의 콘서트에서 총 이 곡을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위로입니다. 혹시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노래는 화려한 편곡 대신 잔잔한 피아노와 현악이 이끌어가는 섬세한 발라드로 그동안 강렬한 록 사운드로 익숙했던 그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가사는 우울증과 내면의 고통을 겪는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내가 다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담담히 던집니다. 이 곡은 발표 직후 국내 SNN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팬들이 댓글로 그의 노래가 나를 살게 했다고 고백했고 의료기관에서도 우울증 환자를 위한 심리 음악 치료 사례로 활용될 만큼 큰 사회적 공감을 얻었습니다. 아래 이 노래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양준은 벨레흔 태준은 마강 허일장준 비수스 귀득 볼서다 발무딘 허일 장준에게 벨라 토지로에 돌다란 트르후스카간 어절댕과 벨레 허일 장준 볼 니은 족든 야부족지 하릉귀 만능인 돈다 조화랑 해부여 칠흑장준 난 호리양질바 장준의 브르트가 도지헬레 란정벌벌 알레게닷 칠흑벌벌 초헨 순늑댁대나지 칠흑벌 디밀어 헤어스와 영족인 탈, 보란 사물인 돈, 훈의 옥들, 흔들은 골드 벌든 불, 친 유연소에겐 지력 알았을 내려봐라. 이하드개월, 친동 유연소에겐 지력벌 두르분 등산, 젤헤드 지력벌 아르분 탑은 탐배나, 바륵들은 고르 두르부훈 느훈드, 베일득, 인후 주라 대발제. 친 유연소에겐 장준 날 흐디벌 제를 끄득 벌고쳐 드럭 후스가가 어쩔쓰는거야 허일 고름 흐슥 불걸 자스깔이 속들린 가르만첸 조짱만은 복순 돌단 불 더럭 약흔이었지 드럭은한 무슨 좋아가 또 탁슨 허일 타이스 리롱 타이스 벌 약 돌아내 돈 들그나스 보건 해상같이 귀그대
1: 늙은 혹신설 옷못 훈디테레제 훈딘다들은 얼치긋 바야눈치니 부연 딸들 외틀린 독신 소간 불어내 돈 혹신 옷못 훈디거란 호그라득든 조장신을 냅스 나약은 도서나 보건 우문 제곳은 리롱 타이스기 흐디어는 얼도와 조화랑 날 질근 화랑한 양샷 늘려도 쓰네 소는 치머에는 외래벌 힛 리롱 타이스 모든 훈디것 물 흘가지래 우정 클래 날 만닷 만능 해를 제 얼른 훈문에 욱들려 하늘닷 샵을 살짝 조를 잣 보라네 옷 은퇴 제가 옷내 옹 올라불 우직듯 야학급을 훈여 줬대 헬제 타이소 여러 애가 어다벌벌 한상금은 야 힘다 이스흔나스대 타이소 쭈르헌가 지름을 젖 기회가 돋기지 장준 지르가 어린 헌 비해라 드길래 헤르크 솔개굿 녹디 제불 아이올 벌린 헤메게 셉슴 허나르 그리자베 두르구르네 타이스의 돈 음시 조제헨 세님 돈 사해 곧들르

땡괴 준 해산 대우님이 죽괴 가르라대 귀지네 태군의 일화 리홍타이스 트랙나 살라드 가르귀게 조잔 많은 하랭귀 보라니 해돔도 그사람의 갓부이 달들라이 가지리 얼힛 니그헨 꽃워색 거리히네 으르긴 비달들라 태우네부이 흡디지베헨 데레웨이다 그노테하 어린우일 버질내란 리홍이벌벌 황흑어린 워스갈도르 둘헷벌벌 어루얼제헤 워스내돈다 오르비주르벳 이용타에서 옷 젤갓 아르벨자 사르벨자 태군에비야 어떠 바르 운바글린 가르나르벨지지 베제사르 니기미 아트카다 스텐슈 옷은도안슨 훈실 임수로틀레이바 그누타 니건 엉치네드 같은 아트카다 리홍타에서 지르긴 으르듬 소르제선 혼자마 가른단을리엇 있대 부인만을리엇 베지겨스티슈 엉친다지기 타탄 엉친에 들어가라 듣자 엉친의 이름이 타타다 배지껴 신의 엉초이 배지껴 엉초길에 들어봐사 바로 흐든전 훈석 팀버처 엉초시야 바로그만 탭조 훈의 서주학득 엉초 엉친다르가 지랏 우측 길에 머르네 오스 니뜸 따버 가라 죽으나면서 오스티자라 엉어체는 더늘 성원을 봐 엉친들 홈은 지르긴 이때지 옥슨 법박을슨 운득들 배웠으니 리홍타이스 터지가 이댄 엉어치와 슬비시에트와 엉치와 옥스칼리다가 무척한 죽은오로 약질레이마 허일타이스 익토란에 돈다 인후발히기 힐로이 친위원사의 바왕 리문드 나르도 젤드신 부슬렌디 샤프틀릉가랏 바르군해선 야오갓 아레아스크몬 고르빈저 가래 지르기놀드 다그젠쇼호 친위원사의 가란호른 가칭닷 장타이쇼긴 안흑드니 성사 대바구는 장치에월 또 대르분이 회제 월세인 허일 냥냥 들근에들 허일 혹든 이건 더 바라벌해볼 왼서의 진통날도 여러 산들아 장치기 잘만 바로 저것 몇등 지르기 우제 젤드진 장준 체력 바락들은 야심하겠지 지들 역토란에 펜토르만 타이스기 허나 하울 타이스 야심을 토하겠지 장치 하그들 에라 타이스가 나온수고 주어 체력인 알락스는 욱틀어 어사르 배갓 워린 으치기한 알락스는 젠드리기 얼어 장치 누드 넬무스 오나가갓 으치기한 젠드리 얼어 솔린 텔레비전

장갈네 일절간 할로 나산 할멀 후시카르호 나르네 일진돌 야가힌 등지지 벌린다 갈릅들기 어찌는 산을 대훈진 얼음벌 후시 각차 주네